0: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5월 27일 수요일 아침의 첫 곡은 영화 오즈의 마법사 가운데 오버 더 레인보우를 소프라노 실비아 맥네어 그리고 앙드레 프레빈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돌이켜보면 정말 많은 것들이 한때였던 것 같습니다. 정신없이 지나갈 땐 몰랐는데 시간이 흐른 뒤에야 아, 그 시절 참 좋았지 하고 떠올리게 되죠. 참 신기한 건 지나간 시간들은 꼭 그때보다 더 아름답게 기억된다는 거예요. 당시엔 분명 힘든 일도 많았고 불안하고 지치는 날들도 있었는데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나면 이상하게 좋은 장면들만 남습니다. 그때가 좋았지. 함께 웃던 얼굴, 또 그 계절의 공기, 또 별것도 아니었던 그런 지나간 대화들 같은 것들도 말이죠. 아마 사람은 지나간 시간을 그리워하며 살아가는 존재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문득 언젠가 사무치도록 그리워하게 될 지금 이 순간을 대충 흘려보내지 말아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결국 오늘도 훗날엔 그때 참 좋았지 하고 떠올리게 될 소중한 한때일 테니까요.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는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3: 저축은행.
4: 당신의 기대 저축은행에
5: 기대세요.
6: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1: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7: 기대만큼, 기댄만큼

0: 5월 23일부터 5월 31일까지 우산시 고인돌공원에서 오해피 장밋빛 축제가 열립니다. 아름다운 조명으로 밤까지 빛나는 꽃내음 가득한 축제 속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특별한 추억을 남겨보세요.
1: 4월 금호건설 아타라가 고덕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가치는 드높게, 내 집 마련 고민 끝 아테라 덕분에. 고덕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기관주 1833-6301 금호건설.
2: 맵슐랭은 한 입만 먹어보면 알 수 있죠. 온몸이 짜릿하게 반응한다는 걸. 알싸한 청양고추와 부드러운 마요소스가 선사하는 관능적 미식경험, 아시죠? 맵슐랭은 온몸으로 먹어야 한다. 차담 맵슐랭 치킨.
3: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4: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3: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4: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5: 경동 나비엔
6: 카티 프로 시

가브리엘 포레이 로망스 보내드렸습니다. 토미 라일리의 하모니카 연주였습니다. 이 하모니카, 기타, 이게 뭔가 또 지난 추억을 자극하는 그런 음색을 가진 악기들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아, 오늘 날씨랑도 참 잘 어울렸습니다. 청취자 참여 안내해드릴게요. 휴대폰 문자 메시지는 샵 9390, 우물전 939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사연은 50원, 긴 사연은 100원이 듭니다. 그리고 모바일과 PC에서 CBS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방송도 쉽게 들으시고 문자 참여도 무료로 하실 수 있죠.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인스타그램 계정 주소는 아당 CBS 영문으로 ADANGCBS 쭉 풀어서 쓰시면 되고요. 저희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검색하셔도 인스타그램으로 연결됩니다.

또 매일 만나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에는 드보르작의 슬라브 무곡 전곡을 순서대로 보내드리고 있죠. 많은 분들이 역시 날씨 이야기 해주고 계십니다. 뭐 비가 많이 쏟아지고 있지는 않지만 잔뜩 흐려있고요. 또 오늘 하루 종일 중간중간 이렇게 비가 올 거라고 합니다. 이런 날씨는 내일까지 이어질 것 같고요. 또 이런 날은 음악 들으면 촉촉하고 분위기 좋으니까 날씨에 어울리는 그런 아름다운 음악들 함께 하겠습니다.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 23번 A장조 쾌일번호 488 피디님이 3악장 준비해 주셨네요. 저는 당연히 2악장을 준비해 주실 줄 알았는데 한번 신나게 기분 좀 업 시켜드리고 싶은 모양입니다. 알레그로 아싸이 함께 듣죠. 프리드리시 굴다의 피아노 니콜라우스 아르논 크루가 주연하는 로열 콘서트 헤바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3번 A장조 쾌일번호 488 가운데 3악장 알레그로 아사이 프리드리시 굴다의 피아노와 니콜라우스 아르논 크루가 지휘하는 로열 콘서트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뭔가 조금 가라앉으려고 하는 마음을 아주 바짝 말려주면서 기분 좋게 해주는 아주 상큼한 음악이었습니다. 8441번님이 사연 보내오셨는데요. 며칠 전 정원님이 장애우들과 함께한 음악회 이야기 하셨는데 어제 저에게도 장애천사들에게 축복을 받는 시간이 있었답니다. 인덕장애인 학교에서 30여 명의 합창단이 제가 있는 선한빛 요양병원에 찾아와서 암 환우들과 또 병원 관계자들과 다 함께 너무나 아름답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야, 우리 8441번님 정말 아름다운 순간 함께 나눠주셨네요. 인덕장애인학교 합창단의 노래가 이 병원 안을 가득 채우면서 그 환우들과 함께한 그 시간, 아 얼마나 축복의 무대였을까요. 음악이 전해준 그 따뜻한 위로와 희망 오랫도록 마음에 남을 것 같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길로 부산행 주말 기차표를 끊었습니다. 왜 부산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바다가 보고 싶었고 다대포항의 불그스름한 노을이 떠올랐어요. 실은 지금 이곳만 아니면 어디든 괜찮다는 마음이었죠. 그 마음 하나로 도망을 쳤습니다. 도피였어요. 처음엔 스스로가 조금 나약하게도 느껴졌지만 그럼에도 이거 하나만은 확신했습니다. 지금 나에게 이 도피가 참 이롭다는 것. 기차를 타자마자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거리의 사람들, 구름이 짙은 하늘, 그 틈으로 삐져나온 햇살이 옅게 보였습니다. 꽉 막혀 보였던 길이 자유로이 느껴졌고 기차를 타고 가는 2시간, 3시간 내내 이를 마음속에 되새겼어요. 그러다가 졸음이 쏟아지면 미뤄두었던 잠을 청했죠. 모든 것이 자연스레 흘러갔습니다. 도피는 나쁜 걸까요? 때로는 도피하지 않고도 현실에서만 가치를 채우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마음처럼 쉽지는 않더라고요. 효율적으로 하루를 보내고 쓸모있는 사람이 되려고 할수록 나는 그 하루의 의미를 찾는 주체가 아니라 그저 하루를 채우는 수단이 되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인지 가끔은 혼자 어딘가로 훌쩍 떠나고 싶어집니다. 다시 돌아올 걸 알면서 떠나는 이 마음은 도피보다는 어쩌면 환기라는 말이 더 잘 어울릴지도 모르겠어요. 환기하고 싶다는 건 결국 현실을 잘 살아내고 싶어서 회복이 필요하다는 뜻이겠죠. 그렇게 유한한 도피를 하고 오면 마음이 조금은 개운해집니다. 여러분은 언제 훌쩍 떠나고 싶다는 마음이 드시나요? 제 일기장에서 꺼내본 도피의 순간들은 이런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나라는 사람이 희미해질 때, 내가 낯설게 느껴질 때, 새로움이 필요할 때. 도피를 선언한다는 건 포기하거나 외면하자는 말이 아니라 가끔은 놓아주어도 된다는 것. 이 지구의 작은 점이 되어 세상을 잠시 유영하고 언제든지 돌아와도 된다는 것. 무엇보다 저는 훗날의 나 자신에게 더 이상 미안해지고 싶지 않았어요. 도피의 순간과 이유를 이렇게 적어내려왔지만 실은 나 자신의 도피의 이유나 변명은 필요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그의 페르빈체 일모음곡 가운데 아침의 기분 에사페카 살라넨이 지휘하는 오슬로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음악에 앞서 제가 소개한 이야기는요. 작가 최유진의 책 혼여행 기록집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카라님이 하루를 채우는 주체가 아니라 하루를 채우는 수단. 이 글귀에 마음이 찡합니다. 도피할 곳은 어디일까요? 가끔은 저를 놓아주어도 된다는 거죠. 도피, 도피, 도피하고 싶네요. 아, 어떻게 진심이 전달될까요? 우리 카라님. 도피 적극 권장드립니다. 어차피 도피가 아니라 환기잖아요. 돌아오실 거니까 환기 한번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752번님도 훌쩍 떠나고 싶을 때 건강할 때는 시간 나중에 얼마든지 있으니까 미루고 아직 때가 아니잖아 했던 생각들 아프고 나서야 여행이든 내가 좋아하는 일들을 그때 했더라면 후회가 없었을 것 같아요 라고 지혜로운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요. 가끔 이렇게 이유 없이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어질 때 있죠. 지금 있는 자리에서 잠시 벗어나고 싶은 마음. 그걸 도피라고 또 나약한 마음이라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다시 현실로 돌아오기 위해서 숨을 고르는 시간에 가까운 거겠죠. 회복을 위한 저자의 표현처럼 정말 환기라는 말이 딱인 것 같아요. 늘 같은 자리에서만 버티다 보면 마음도 쉽게 지치니까요. 잠깐 떨어져 바라보는 시간, 뭐 혼자 좀 걷고 멍하니 뭐 바다를 바라본다거나 하는 그런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회복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왔을 때 익숙했던 일상도 좀 다른 표정으로 보이게 되죠. 고민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큰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한번 다녀오시는 것도, 도피 다녀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이어지는 곡은요. 주드추님이 신청해 주신 곡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사라 브라이트만의 노래로 넬라 판타지아 함께 하시죠.

넬라 판타지아, 사라 브라이트만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예전에 저를 참 아껴주시던 어른 한 분이 계셨어요. 지금은 세상을 떠나시고 안 계신데 그분이 저한테 정원 씨는 무대에서 음악을 연주하고 또 이렇게 방송에서 음악을 들려주면서 따뜻한 이야기로 사람들을 위로하는데 본인은 어디서 힘을 얻나요? 이렇게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온화하게 물어주셨던 기억이 나요. 저는 그걸 물어주신 것 자체로도 참 많은 위로를 받았는데 한번 생각해 봤더니 아유 저는 연습을 하면서도 음악하고 어쨌든 그 악보 통해서 작곡가의 또 음성을 들으면서 음악으로 힘을 얻고 또 방송하면서는 우리 여러분들이 또 게시판에 남겨주신 따뜻한 글들 보면서 정말 많은 힘을 얻고 있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뭐 아까 전에 도피 오늘 했지만 저는 도피 없어도 늘 매일매일 그런 에너지를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하죠. 자, 이어지는 순서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입니다. 오늘 클래식 전곡 감상에서는 드볼작의 슬라브 무곡 OP72 가운데 노른자라고 할 수 있는 두 번째 곡 2단조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어쩌면 제가 슬라브 무곡 전곡을 한번 들어봐야지 할 때 이 곡 때문에 시작한 것일 수도 있어요. 이 곡은 알레그레토 그라치오조라는 템포 지시처럼 우아하고 부드러운 움직임 속에 어딘가 또 쓸쓸한 정서를 품고 있는데요. 춤곡이지만 단순히 흥겹기만 하기보다 정말 슬라브 음악 특유의 그 서정, 그 색채가 아주 자연스럽게 스며있습니다. 향수가 밀려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특히 이게 선율이 반복될수록 어떤 기억을 조용히 되새기는 듯한 분위기가 느껴지는데 오늘 뭐 오프닝과 이야기 하나로 들려드렸던 그런 내용과도 아주 참 잘 어울리는 음악이에요. 오늘 아주 딱이네요. 자, 찰스 맥크라스가 지휘하는 체코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하겠습니다.

클래식 전곡 감상으로 함께하고 있는 드볼작 슬라브 무곡 전곡. 오늘은 OP 72 가운데 잘 알려진 2번 2단조 알레그레토 그라치오조를 찰스 맥크라스가 지휘하는 체코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레인트리 님이요. 마음속이 가을 낙엽이 되는 마법. 와, 정말 작가님 맞으시네요. 어떻게 이런 표현을요. 음악이 순간적으로 우리 마음을 가을 낙엽으로 빛깔로 물들였습니다. 6829번님은 안개 낀 목장에서 듣는 슬라브 무곡 정말 환상이네요 하셨는데, 이야, 이것도 상상해보니까 너무 근사해요. 안개 낀 목장에서 듣고 계신 슬라브 무곡. 이렇게 저는 여러분들이 한마디씩 보내주신 걸로 제가 목장도 갔다가 저 멀리 어디서 갔다가 시골 평상에도 누웠다가 하잖아요. 이러니까 위로를 안 받을 수가 없죠.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는 회사 많아졌다.
4: 사회복지학과, AI 융합기술학과, 음악학과, 뷰티산업학과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을 지금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

0: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1: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2: 올바른 품질하면?
3: 올품.
2: 올품하면?
3: 올바른 품질.
2: 그럼 올바른 품질.

0: 올품하면?
1: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0: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
2: 8147번님이 사연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부산에 사는 청취자입니다. 저는 음악은 좋으나 클래식 접근은 좀 어려웠는데 누구든지 부드럽게 스며들 수 있는 클래식 음악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친정어머니랑 지금 잘 듣고 있어요. 오늘 하루는 기쁘고 우아한 나로 살 수 있을 것 같네요 하셨습니다. 부산에서 아까 전에 작가가 도피를 간 부산에 살고 계시는군요. 얼마나 좋으세요. 감사드리고요. 어머니와 함께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1부 끝곡으로는 막스 브루흐의 비올라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로망스 F장조 준비했습니다. 제라스쿠스의 비올라와 리옹 오페라 오케스트라 연주고요. 1부 끝곡이에요. 이 곡 듣고 우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죠.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경복대학교
1: 비대 살 땐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애플.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2: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3: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4: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5: 뉴바옴
4: 운동할 때도
5: 뉴바옴
4: 장 건강에도
5: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4: 뉴바옴
6: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7: 구스팔로셀러스
6: 주문이 늘어 관리가 어렵나요? 그럼 당연히
7: 구스팔로셀러스
6: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7: 구스팔로셀러스
8: 안녕하세요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심기남입니다 매년 6월 첫째 주 수요일은 위건강의 날입니다 정확한 위건강 정보를 확인하시고 건강한 삶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의 위건강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9: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집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딱히 갈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은 더 심해졌죠 그때 서울 마음 편의점에 방문해 편하게 라면을 먹으면서 저의 힘든 마음을 위로받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공허했던 제 마음의 허기까지 채울 수 있었답니다. 외로울 땐 찾아주세요. 서울 마음 편의점. 관련 문의는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0: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상인 최초로 1위를 차지하면서 우리나라 성악계에 큰 이정표를 세웠죠. 그 외에도 베르디 국제 콩쿠르 최고상, 또 파바로티 국제 콩쿠르에서도 대상을 수상하면서 이후에 파바로티와 함께 공연까지 한 정말 대단한 성악가십니다. 안나님은 내 놀던 옛 동산엔 아파트가 생기고, 이렇게 좀 씁쓸한 사연 남겨주셨네요.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숭실 사이버대에서
2: 숭실력자
1: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2: 숭실력자
1: 내 실력이 숭실전으로 쏴
2: 쏴 쏴 숭쏴
1: 실전형 커리큘럼 숭실력자 숭쏴 여기는 숭실 사이버대.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공
6: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관,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 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3: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1: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0: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0: 로빈의 세금 지킴이 만나요. 세무사 한국 세무사회.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4: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5: 소비자브랜드위원회 주최 한국소비자포럼 한국경제신문주관.
6: 6월 나들이는 고향 가구박람회로 신혼가구 둘러보고 입주가구 비교하고 다양한 가구와 LG가전 제품을 직접 만나는 즐거움. 행사기간 내 구매고객 대상 최대 70%의 파격적인 할인 혜택과 경품 추첨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7, 8월 고향 가구박람회.
7: 요리는 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8: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7: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8: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9: 경동 나비엔.
10: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심포니 오케스트라 공연이 열립니다. 피아니스트 미로슬라브 쿨티셰프, 세르게이 타라소프의 협연으로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 3번 등을 연주하죠. 6월 9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입니다. 서광태 지휘의 칸티쿰 합창단 공연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현대 합창음악의 거장 존 러트의 글로리아, 존 레빗과 블랑의 작품을 노래합니다. 6월 9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영산아트홀입니다. 소프라노 최정원의 콘서트 가장 아름다운 노래가 열립니다. 피아니스트 문재원, 테너 림팍, 어린이 합창단 라임 트리프렌즈, 김광현 지휘의 프라임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와 함께 오페라 아리아, 마중 첫사랑 등의 한국 가곡, 뮤지컬 주요 넘버를 부르죠. 6월 10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롯데 콘서트홀입니다. 156년 전통의 독일 명문 드레스덴 필하모닉 내한 공연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도널드 러니클스 경이 지휘하고요. 바이올리니스트 제임스 에네스의 협연으로 브루크의 바이올린 협주곡 1번, 또 브람스의 교향곡 4번 등을 들려줍니다. 6월 16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부천 아트센터 콘서트홀입니다. 공연 선물 원하시는 분들은요, 공연 제목과 함께 반드시 본인 성함을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클래시컬 브릿지 국제음악 페스티벌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오규스탕 듀메이, 첼리스트 에드가 모르, 피아니스트 클라라 민 등 여러 음악가들이 함께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 3번, 슈만의 피아노 오중주 등을 들려주죠. 6월 5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챔버홀입니다. 최영선 지휘의 밀레니엄

쇼팽의 에뛰드 작품 번호 10 가운데 3번 이장조 이별의 곡을 망고 아빠님이 제 연주로 신청을 해주셔서 들려드렸습니다. 어제 퀴즈에서 쇼팽이 숙명의 라이벌인 리스트에게 헌정한 12개의 에뛰드 작품 번호 10 이야기했었죠. 그 가운데 어제는 1번 들려드렸었는데요. 오늘 3번 이별의 곡을 신청해 주셔서 함께 들었습니다. 에뛰드 하면 원래 연습곡이라서 대부분은 기교적으로 빠른 템포의 어려운 곡들이 많은데 중간중간 조금 손도 좀 쉬어갈 겸 그렇지만 또 음악적으로는 굉장히 깊어서 연습할 것이 연주자에게는 굉장히 많은 그런 에뛰드를 한 두세 개 이렇게 배치해놨거든요. 이 곡은 1, 2번 아주 신나게 빨리 격정적으로 손가락 돌리고서 잠깐 쉬어가듯이 이렇게 느리게 나오는 이별의 곡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4, 5번은 엄청 빠른 속도로 돌아가죠. 6381번님 사연 주셨는데요. 정원형님, 둥이남매 도진이 채민이 아빠 이계성입니다. 오늘은 휴가 내고 하루 종일 집에서 아이들 돌보면서 아당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치고 힘겨운 일상에서 도피하고픈 순간도 지나가겠죠. 버틀랜드 러셀의 행복의 정복이라는 책에서 그러더라고요.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또 이룰 수 없는 것은 단념하는 것이 행복을 위해 필요하다는 말 가슴에 와닿았어요. 오늘도 이 점을 기억하면서 행복의 여정을 위해 우리 모두 함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시간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우리 쌍둥이 아버님, 이계성님. 그래요. 그 말씀하신 러셀이 또 그냥 행복만 이야기한 철학자가 아니라 그 평화운동까지 한 노벨상 수상자잖아요. 그걸 떠올리면은 그 사람이 말한 이 원하는 것을 알고 단념할 건 단념하라는 그 지혜의 말이 더 깊게 다가옵니다. 아이들과 함께한 하루 힘겨우시더라도 또 결국 행복의 여정 속 한 걸음이 되어줄 거라 믿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라고요. 자, 이어지는 곡은 리베란테의 나라라는 곡 보내드릴게요. 이 곡은 자유롭게 날아오른 꿈과 희망을 노래했고요. 드라마 미생의 OST이기도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리베란테가 노래한 나라 참 좋네요. 박하사탕님이 신청해 주셔서 함께 들었고요. 아, 드라마 미생의 OST였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지훈 씨한테 카톡 한번 보내봐야겠어요. 아름다운 노래 잘 들었어요 하고. 아까 전에 망고 아빠님이요. 제가 연주한 쇼팽의 티드를 신청해 주면서 이 앨범 자켓이 좀 야한 건 비밀 하셨는데, 어? 뭐지? 왜 야하다는 건지, 다시 한번 봐야겠어요. 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냥 이렇게 뭐 제 얼굴이나 모습일 텐데, 다시 한번 볼게요. 뭐가 야한지 나중에 알려주세요. 아, 드럭님이 사연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아당님들. 저는 오늘 날씨와 어울리는 베토벤의 로망스를 신청합니다. 예전에 한번 신청했다가 패스했는데 오늘은 들려주실 거죠. 기대해봅니다. 아까 전에 정학화님도 청출하면서 궁금한 게 있는데 하루에 평균 청곡이 신청곡이 몇 곡 정도 들어오나요?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당신에게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인기 있는 방송인데요. 신청곡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다 읽지 못하고 이렇게 넘어갈 때도 많아요. 이렇게 생방송 하다 보면은 워낙에 또 여유 없게 막 정신없이 지나가니까. 그래서 신청곡 한두 번 또 못 들려드려도 좌절하지 마시고 삐지지 마시고 화내지 마시고 계속

이렇게 저렇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드럭님이 신청해 주신 베토벤의 바이올린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로망스 2번 F장조, 길샤메 바이올린 오르페스 챔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듣겠습니다.

베이토벤의 바이올린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로망스 2번 F장조 작품 번호 100 길샤함의 바이올린과 올페스 챔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고요. 이건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어요. 숟가락 올리신 분들까지 너무나 많으십니다. 드렁님과 남영란님, 또 곰곰이님, 정학화님, 수이미님, 라시님까지 많은 분들이 듣고 싶어 하셨던 곡입니다. 뭐 너무 아름다운 곡이죠. 당당하게님이 내 신청곡이 선곡이 안 되어도 또 이렇게 모든 곡이 이렇게 좋으니 어떻게 삐질 수 있나요? 음악 들으면서 다 풀리는 걸요 하셨습니다. 아유, 감사드립니다. 이해를 해주셔서. 그래도 오늘 또 2부에 코너가 없는 수요일이어서 많은 분들의 신청곡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좋네요. 다음 곡도 신청곡으로 이어갈게요. 5909번님이 청해 주신 곡입니다. 토스티의 이상 이데알레라는 곡이고요. 테너 존노의 음성으로 함께 들어보시죠.

칼로토 스티의 이상 이데알레라는 곡이었고요. 테너 존 노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5909번님과 함께 들었습니다. 아, 존 노의 음성 참 미성이에요. 먼저 말씀드렸지만 이야기할 때는 목소리가 걸쭉한데 노래할 때는 이렇게 청아한 목소리가 된답니다. 참 신기해요. 우리 존 노 씨도 안 본 지 오래됐는데 또 한번 연락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 강정호님의 신청곡입니다. 슈베르트의 연가곡집 슈반넨게장 백조의 노래 가운데 세레나데에 신청해 주셨어요. 오늘은 이 버전 한번 들어보세요. 미시아 마이스케 첼로 그리고 다리아 호보라가 피아노 연주 함께합니다.

슈베르트의 연가곡집 백조의 노래 슈바는 기장 가운데 네 번째 곡 슈테첸 세레나데 보내드렸습니다. 미샤 마이스키의 첼로와 다리아 호보라의 피아노 연주였고요. 강종호님과 함께 들었습니다. 우리 박하사탕님이 아름다운 당신에게 신청곡하면 정호님이 다양한 버전으로 추천해 주시니 참 좋으네요 하셨습니다. 아유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양한 버전으로 들려드리고 싶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좀 유명한 곡, 유명한 넘버로 신청해 주시면은 그것만큼은 하지만 그만큼 좋은 좀 덜 알려진 곡도 또 이렇게 소개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많아요. 고영도님이 캬 선곡 편안하다의 반대말은 불편하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새롭다도 있습니다. 나를 들뜨게 할지도 또 나를 모르는 나를 발견하게 해줄지도 모를 가능성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기꺼이 편안함을 포기하고 대신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확률이 좀 더 높아졌습니다. 이야, 너무 멋진 말씀해 주셨어요. 신청곡에 관해서 그렇게 생각해 주면 참 좋겠어요. 신청곡은 익숙한 곡과 신선한 곡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겠어요. 혹은 조금 더 알아가고 싶다. 다양하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곡은요. 별빛 지은님의 신청곡입니다. 프랭크 밀스가 연주한 시인과 나 반가운 곡이죠. 함께 들으시죠.

0: 별빛지은님의 신청곡으로 함께했습니다. 시인과나 프랭크 밀스의 연주였습니다. 5847번님이 알프스 초원위의 희망이 펼쳐지는 느낌이에요. 너무 좋아요 하셨습니다. 이 프랭크 밀스는 캐나다 출신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요. 사실 우리가 예전에 잘 알았던 그런 예전에는 경음악이라고 했었죠. 그런 인스트루멘탈 음악들을 많이 작곡한 작곡가인데 이 음악도 있어요. 그 뮤직박스 댄서라는 곡인데 일기예보 때 시그널로 나갔던 곡으로 잘 알려져 있죠. 기억나시죠? 이 음악도 같은 작곡가 프랭크 밀스의 음악입니다. 참 우리한테는 여러 추억을 가져다주는 그런 음악들이에요. CBS 음악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1: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소중한 순간을 함께하는 한스케이크에서 모바일 상품권,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헬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젤, 지니더 바틀에서 아쿠아 봉봉과 어린이 전문 스킨앤바디케어 아임나러 베이비 세트, 정식품에서 오리지널 두유 베지밀을 드립니다.

0: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1: 잘 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2: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진짜 가구
1: 하이퍼스.
3: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4: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3: 당연 양 많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4: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3: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1: 유동 골뱅이.
5: 잘 돌아갑니다.
6: 잘 돌아갑니다.
7: 잘 돌아갑니다.
2: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8: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너무 좋다 참 좋은 여행.
9: 경험한 분들의 한결같은 추천. 전 세계 7천여 개의 여행 상품 중에서 당신도 골라보세요.
8: 새 여행 갈 때마다 찾을래요 참 좋은 여행.
3: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0: 든든한 내일로요.
3: 네?
10: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10: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2: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13: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14: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15: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14: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16: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17: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18: 최강희의 영화 음악을 진행하는 최강희입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감동을 그대로 이어서 잠시 후 11시에 만나요.
19: 오늘 여러분들의 신청곡으로 2부 가득 꾸며봤는데 좋으셨죠? 저도 참 좋았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으로도 유경주님의 신청곡 준비했습니다. 쾌속 신청곡입니다. 방금 전에 신청해 주셨는데요. 재즈 피아니스트 빌 에반스의 왈츠 폴 데뷔를 빌 에반스의 피아노와 토니 베넷의 보컬로 보내드립니다.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원이었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0: 비타민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2: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5: 비대 살 땐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6: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5: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7: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8: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영화 속 슈퍼 히어로는 아니어도요, 핫한지만 생활에 큰 도움이 되는 초능력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안경, 차키, 외치기만 해도 숑숑 날아와 내 손에 착 달라붙는 능력. 와, 생각만 해도 신나죠? 또 뭐가 있을까요? 바쁠 때 엘리베이터 닫힘 버튼? 딱 2초만 잡아두는 능력도 좋겠고, 만원 지하철에선 누가 어디에서 내리는지 머리 위로 역이름이 동동 뜬다든가, 이런 것도 좋겠네요. 그런데요, 누가 어디서 내릴지 적어도 요건 초능력이 아니어도 가능하겠습니다. 전철 승객들끼리 어디서 타고 내릴지 간단한 정보를 적어서 공유하는 앱이 나왔다나요? 그러고 보면 딱 5분만 서두르는 여유, 또 가끔 주위를 둘러보는 마음만 있다면 우리 사는 세상도 훨씬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는 마법의 시간, 최강희의 영화음악도 시작할게요. 얍!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루 잘 지내셨나요? 최강희의 영화음악. 오늘의 첫 곡으로는 영화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중에서 들으셨습니다. 호세 곤잘레스의 스텝 아웃이었어요. 정말 상상이 현실이 됐네요. 자석 정보 공유 앱. 이거 어떠신가요? 누가 어디서 내릴지 괜히 눈치싸움 하지 않아도 되고요. 네, 우리 예전에는 바디랭귀지로 다 약간 하지 않았나요? 이렇게 부스럭부스럭 가방 들었다 놨다 하면서 또 그랬는데 안 내리면 아 뭐야 막 이러고 했는데, 하지만 이런 앱을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소외되지 않게 또 차라리 더 빨리빨리 발전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들어요. 모두가 편리하게 이런 정보 혜택을 이용할 수 있게끔. 그쵸? 하찮은 초능력 하면 최근 넷플릭스 시리즈 원더풀스 생각나시죠? 여기서 가장 하찮은 건 거짓말을 하면 인간 끈끈이가 되는 능력이죠? 어떠신가요? 여러분 무슨 능력 갖고 계신 거 혹시 있으세요? 갖고 계신 능력 있으시다면 공유해 주시겠어요? 아니면 거창한 거 말고 뭐 나 이런 조그만 초능력이 주어진다면 좋겠다 한 거 있다면 그런 것도 여기서 빌어봐도 좋겠네요. 백제신라 고구마님, 여기는 내리는 문 없는 체험음. 하찮은 초능력이라 짜장면 제일 맛있게 비벼주는 젓가락이요. 오, 어떤 음식이든 가장 맛있게 비벼주는 젓가락. 괜찮다. 내가 가진 초능력은 아니지만 젓가락? 요술 젓가락? 라큐님, 그 어플 얘기 저도 봤어요. 예전 광고가 생각나네요. 저 여기서 내려요. 저도 그거 생각났는데. 네, 비슷하네요. 같은 광고를 보고 자란 세대. 자, 초능력은 없어도요. 우리 영음 씨들이 한 분 한 분 힘을 모아주시면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언제요? 매주 마지막 수요일이에요. 최영음 홍보데이로 함께하고 있죠. 최영음 공유 이벤트. 이름하야 영음 씨 같이 들을래요? 공유 방법 알려드릴게요. 레인보우 앱을 켜시면 카톡 모양이 보입니다. 보이시나요? 그걸 꾹 누르면 최강희의 영화음악을 친구와 함께 들으시겠습니까? 창이 뜹니다. 네, 최강희의 영화음악이라고 써있는 그 프로그램명 밑에 쬐끄맣게 카톡 모양 있어요. 네, 그거 누르시면. 네, 같이 들으시겠습니까? 창이 뜨면. 다시 확인 버튼 누르시면 우리가 평소 쓰는 카톡이나 그 채팅창이 나와요. 거기서 공유하고 싶은 친구나 단톡방을 정해서 나누시면 완성입니다. 여기에 센스 있게 멘트, 안부와 함께 공유하시고, 요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0: 인증샷을 꼭 보내주셔야 해요. 인증샷 보내실 번호는 샵9390입니다. 샵9390. 방송에 소개된 분들께는 커피 쿠폰 선물 골고루 나눠드릴게요. 많이 많이 알려주세요. 사는 이야기 듣고 싶은 영화 음악도 보내주시고요.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번호는 모두 같습니다. 샵939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체험 인스타 공식 계정 CBS 무비도 많이 놀러오세요.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3: 저축은행. 당신에게 대저축은행에
4: 기대세요.
2: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1: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5: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0: 5월 23일부터 5월 31일까지 우산시 고인돌공원에서 오오해피 장밋빛 축제가 열립니다. 아름다운 조명으로 밤까지 빛나는 꽃내음 가득한 축제 속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특별한 추억을 남겨보세요.
1: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2: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1: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2: 왕타 칫솔
1: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3: 시원해

0: 좋아하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 상부, 위 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1: 요리는 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야!

멋진 재즈 연주와 함께 덴젤 워싱턴의 풋풋한 시절을 볼 수 있는 영화죠. 모베타 블루스, 모베타 블루스. 앞서 들은 곡은요. 영화 아서 중에서 아서의 테마, 베스트 유 캔 두. 연주 버전으로 들으니까 색다르죠. 여러분 어떤 초능력 갖고 계세요? 혹은 또 어떤 초능력 갖고 계세요? 하고 여쭤봤더니 네, 아 이건 정말 너무 하찮잖아요. 짱바님. 아 제가 하찮은 초능력 여쭤봤죠? 자려고 누웠을 때 자동으로 불 꺼주는 능력. 너무 귀엽다. 후 이렇게요? 후 하면은 훅 꺼지고. 태호님, 많이 먹어도 살 안 찌는 초능력 가지면 좋겠어요. 이건 현대인들이 정말 다 같이 갖고 싶은 초능력일 것 같아요. 장미진님, 전 친정엄마의 마법이 신기합니다. 오늘 어떤 반찬이 먹고 싶다 생각하면 그날 메뉴로 올라오는 마법. 아 그래요? 이거 진짜 마법인데요? 오호호. 조영경님, 강디 저는요, 뭔가 오늘 누구를 만날 것 같다 하는 느낌이 들면 정말 그 사람을 만나더라고요. 이것도 하찮은 초능력일까요? 하셨는데요. 오, 이거 진짜 초능력인데요? 하찮지도 않고요. 와, 너무 좋겠는데요? 아, 만날 것 같다구나. 만나고 싶다가 아니라. 오, 신기하네요. 그러면 피하고 싶어도 피해지지가 않는 거네요. 또 너무 많이 보내주셨어요. 정말 갖고 싶은 초능력이 많으신가 봐요. 장정희님, 전 요즘 알러지로 고생 중인데 싹 나아라 얍 주문 걸어요 하셨습니다. 맞아, 그런 거 있었으면 좋겠어요. 엄마들은 그런 바람 있으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대신 아파줄 수 있는 것 같은 거, 잠깐 5분 동안 대신 간지러워줄 수 있는 거, 또는 내 딸이 너무 피곤하거나 그럴 때 대신 잠을 줄 수 있는 거. 네, 저는 그거 갖고 싶어요. 잠자는 시간들 졸립지 않을 수 있는, 시간 늘릴 수 있는 초능력 정말 갖고 싶어요. 대신 다음에 살아야 될 시간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당장 갖고 싶은 시간을 늘릴 수 있는 초능력을 정말 갖고 싶어요. 노래 들을까요? 유부간 메일 중에서 더 크랜베리스, 드림스, 행오버

최강희의 영화음악. 최강희의 영화음악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5169님, 오늘 남편 조경진님의 73번째 생일이에요. 요즘 건강 문제로 다운되어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파요. 제가 끓여준 미역국 생일한상 받고 힘내라고 전해주세요 하셨습니다. 아, 사랑하시네요. 사랑이네요. 조경진님 73번째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네, 건강 문제로 많이 다운되어 계신 거

얼른 건강해지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사랑받고 우선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호수바라기님, 매일 세무사 사무실에서 행복하게 듣고 있습니다. 이번 달 말까지 신고 마무리 중이라서 너무 힘드네요. 오늘도 화팅 하시게요. 아, 얼마나 힘드실까요? 네, 지금 5월이니까 6월까지 신고하는 병원이나 이런 곳들도 많을 텐데 화이팅!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영화 공연 선물입니다. 두 개가 있죠. 하나, 우리 시대의 거장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SF 신작 디스클로저 데이 예매권 드립니다. 미지의 존재와 이를 둘러싼 거대한 진실을 파헤치는 미스터리입니다. 두 번째, 영화 최후의 만찬 예매권 드립니다. 최후의 만찬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입성부터 십자가 사역과 부활까지의 여정을 생생하게 되살린 영화고요. CCM으로 위대하신 주 왕대신 주께로 유명한 크리스탐린이 총괄 프로듀서를 맡았어요. 또 예수님 주변 인물을 단순한 선악구도로 그리지 않고 입체적으로 담아냈다고 해요. 그래서 나라면 어땠을까 되돌아보게 한다고. 미국 내 박스오피스 6위를 달성했고요. 특히 국민 대다수가 이슬람교인 인도네시아에서도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했다고 하네요. 이건 좀 놀랍네요. 아무튼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 참고해 주시고요. 최후의 만찬 혹은 디스클로저 데이 보고 싶은 작품 제목 적어주시고요. 본인 성함 적으셔서 신청은 문자로만 받습니다.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신청해 주세요.

저기 영웅 씨, 우리 같이 들을래요? 매일 오전 11시 당신이 있는 모든 공간 최영음이 함께 할게요.

맞아요.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은 체험 홍보데이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공유 방법을 다시 알려드릴게요. 네임보 앱 보시면 저희 프로그램 제목 하단에 최강희의 영화음악 이름 아래 깜빡깜빡하는 카톡 모양이 보이실 거예요. 그걸 꾹 누르면 공유하시겠습니까? 라고 묻는 창이 떠요. 그러면 확인 누르시고 공유하고 싶은 사랑하는 친구나 단톡방 정해서 나눠주시면 됩니다. 이왕이면 이참에 안부 인사도 나눠주시고 간단한 홍보도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끝으로 유료문자 샵9390으로 인증샷 보내주세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샵9390으로 인증샷을 보내주시면 오늘 공유 이벤트 소개된 모든 분들께 커피 쿠폰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초대로 오신 분이 저 누구누구 소개로 왔습니다 하시면 사연 보내주시면 바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자와 네, 받는 분께. 두 곡 듣는 동안 부지런히 보내주세요. 와일드싱 중에서 최성곤, 네, 극중 이름이죠. 배우 오정세, 니가 좋아. 그리고 드라마 응답하라 1997 중에서 서인국, 정은지, All for you.

0: 네, 올포헤어까지 들었습니다. 안 돼, 금지곡인데 오늘 하루 종일 흥얼거리겠다. 네가 좋아, 네가 좋아, 보미씨님. 네, 코러스 정말 최고죠. 이뻐서 좋아. 와, 정말 장난 아니네요. 노래 가사랑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아주 고막 속까지, 저 끝까지. 네, 공유 이벤트 정말 많이 많이 참여해주고 계세요. 8583님, 오늘도 열심히 최강희의 영화음악 홍보했습니다. 청취자가 쏙쏙 더 늘길 바라며 감사합니다. 5528님, 외가 식구들 단톡방에 홍보 완료했어요. 좋은 방송 나만 혼자 들을 수 없지. 울 언니 방송 청취율 날개 달고 활활 날아라. 단톡방 이름이 막강한 외가 12. 와, 얼마나 화목하고. 왠지 이 단톡방은 2가 12명일 것 같은 느낌이. 네, 굉장히 네, 친목 단합 이런 거 엄청 잘 되고 놀러도 많이 다닐 것 같은 느낌이 막 도네요. 5239님은 미녀들 5 단톡방에 공유해 주셨어요. 미녀 5총사인가요? 그럴 것 같은데요. 0188님은 1011호 단톡방이라고 하셨는데 이거 너무 궁금한데 뭐예요? 1011호 단톡방? 뭐지? 설마 이 집에, 아 이거 너무 4차원이죠. 이 집에 계속 살았던 사람들의 단톡방은 아닐 거고. 1011호 단톡방? 네, 기숙사인가요? 7303님, 육아하면서 매일 듣는데 남편에게도 추천했어요. 강희님 오래오래 보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선물 커피 쿠폰 골고루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음에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머시드림에서 프리미엄 동충하초 누룽지와 현미새우칩 세트, 올바유에서 피부장벽 개선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유기동물의 안전한 삶을 지원하는 커피공방 드립앤드롭의 드립백 세트, 예술영화가 내무시네마에서 영화 티켓, 두서출판 작가에서 월간문화전문지 쿨투라 6개월 구독권을 드립니다.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는 회사 많아졌다. 사회복지학과, AI 융합기술학과, 음악학과, 뷰티산업학과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을 지금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0: 저축은행.
1: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2: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0: 저축은행.
3: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0: 베네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4: 슈가버블,
3: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3: 우리 집은 슈가버블.
5: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6: 노무법인 폐
5: 1544-7575.
7: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8: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9: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10: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8: 참매실 새벽반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9: 새벽반 김치,
8: 새벽반 제조, 새벽판매.
11: 절세의 왕 절정.
12: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13: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1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4: ISA는 삼성증권이다.
15: 투자 전 상품 서명서는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16: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17: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18: 우리 회사에 꼭 맞는 솔루션 뭐 없을까?
19: 아이캐스트에서 찾아보세요.
18: 1인 사장님이라면
19: 얼마?
18: 경리회계는
19: 얼마? 경리
18: 재고, 유통, 생산, 건설 관리는
19: 얼마예요?
18: 인사, 근태, 급여 관리는
19: HR365.
5: 우리 회사 맞춤 솔루션은 아이캐스트.
19: 얼마나 좋은데요?
7: 올바른 품질하면
19: 올품,
7: 올품하면
19: 올바른 품질.
7: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9: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7: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9: 올바른 품질. 올품.
14: 네. 최강희의 영화 음악. 네. 벌써 한 시간 마칠 시간이 됐네요. 아, 1011호 단톡방이 라이언님께서 답 주셨어요. 직장 기숙사의 호수라고 하셨네요. 정답 맞췄다. 답 감사합니다. 오늘도 강디의 초능력으로 행복해질 수 있었네요. 내일에서 만나요 라고 라큐님 인사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끝곡으로 위대한 유산 중에서 모노의 라이프 인 모노 띄우면서 저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내일에서 또 만나요.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경복대학교
1: 비대 살 땐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애플.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애플.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2: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3: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4: 뉴바오미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5: 뉴바옴
4: 운동할 때도
5: 뉴바옴
4: 당 건강에도
5: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 기능 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4: 뉴바옴
6: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7: 구스 팔로셀러스
6: 주문이 늘어 관리가 어렵나요? 그럼 당연히
7: 구스 팔로셀러스
6: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7: 구스 팔로셀러스.
8: 안녕하세요.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심기남입니다. 매년 6월 첫째 주 수요일은 위건강의 날입니다. 정확한 위 건강 정보를 확인하시고 건강한 삶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의 위 건강,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9: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집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딱히 갈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은 더 심해졌죠. 그때 서울 마음 편의점에 방문해 편하게 라면을 먹으면서 저의 힘든 마음을 위로받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공허했던 제 마음의 허기까지 채울 수 있었답니다. 외로울 땐 찾아주세요. 서울 마음 편의점. 관련 문의는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0: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0: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날씨? 내 몸이 잘 알지. 어디 보자. 어우, 종일 여기저기 결리고 졸리고 늘어지는 게, 어우, 이거 100% 비 온다, 비 와. 날이 궂으면 갱년기가 곧 기상청이다. 날씨 예보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알람소리 평소보다 더 무겁게 누르고 눈 뜰 때부터 찌뿌드드드드 하셨던 분들. 손!

이 정도면 이 7월 장마가 5월로 배송사고가 난 건가 싶죠. 밥 먹기 전에도 졸리고 먹고 나면 완전히 수면 상태로 막 들어가려고 그러고 졸음과 사투를 벌이는 이 시간 궂은 날씨 맞추는 인간 기상청은 벗고 몸도 마음도 웨이크업 기상시켜 봅시다. 기어코 몸을 일으켜 세우지 않고는 못 빼길 노래를 듣는 동안 내 몸이 또 뭐라고 아는 체를 하나 한번 들어볼까요?

0: 스튜디오에서 플라이 플라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추원 군씨 시간에 바퀴가 날개가 달려서 나는 나비 이러면서 날아다녔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지금 이제 습하고 이러니까 이 벌레들이 막 날아댕기고 하니까 아우 더욱더 청결에 힘써야 될 것 같아요. 저 손 몸이 무거워요. 사랑둥이님 살찐 건 아닌지 체크 먼저 해보시고요. 이쁜 주홍님 12시가 됐는데 왜 아직도 몸이 안 풀리는 거죠? 힘들어. 이게 젊을 때는요 뭐 이렇게 조금 있다 보면 뭐 붓기도 빠지고 뭐 하고 뭐 이러잖아요. 잘 붓지도 않거니와 근데 이제는 몸을 움직이고 스트레칭도 하고 해도 안 풀려요. 뽀글링님 오늘 계속 엉덩이가 무거웠던 게 날씨 때문이었군요. 들썩거리게 하는 노래 들으면서 애들 하원하기 전에 청소하고 저녁 준비해야겠어요. 어우 이럴 때야말로 더욱더 움직여야 된다. 그래야 몸이 처지지 않는다. 플라이 플라이 플라이 플라이 오마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1: 송실 사이버대에서
2: 수 실력자 나의 꿈을 숭 실력 발휘 쏴

0: 여기는 숨쉴 사이버대.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6: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5: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6: 백조 싱크.
7: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8: 참매실 새벽반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9: 새벽 밤 김치
8: 새벽 밤 제조 새벽 판매.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올품.
3: 여기가 뉴욕입니까?
4: 이곳이 파리입니까?
3: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4: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5: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너무 좋다 참 좋은 여행.
6: 경험한 분들의 한결같은 추천. 전 세계 7천여 개의 여행 상품 중에서 당신도 골라보세요.
5: 이제 여행 갈 때마다 찾을래요. 참 좋은 여행.
7: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8: 네.
7: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8: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7: 맥스 안 터져요.
9: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7: 맥스 안 터져요.
10: 잘 돌아갑니다.
11: 잘 돌아갑니다.
12: 잘 돌아갑니다.
13: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0: 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1: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2: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1: 당연 양 많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2: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무쳐봐. 진짜 맛있어.
1: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3: 유동 골뱅이.
4: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5: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6: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7: 한국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 경제신문 주관.

이적 하늘을 달리다 3067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체리필터 낭만 고양이 3067님이 비가 와서 그런지 어제 어깨 시술한 자리가 욱신욱신하지만 어제 하셨으면 비가 안 와도 욱신욱신한데 오늘 습기 때문에 더 그럴 거예요. 그래서 딸과 차 한 잔의 여유 좋네요. 잘 이제 시술하셨으니까 뭐 모든 게 그래요. 시술하고 수술하고 난 다음이 훨씬 중요한 거 아시죠? 이제부터 잘 관리하셔야 되고 운동하셔야 되고 그리고 완전히 진짜 못 쓸 지경의 어깨가 아니면 왜 이렇게 50견이 오고

뭐냐면 날개뼈 뒤쪽에 근육이 뭉치고 그리고 등에 힘이 없어서 그래요. 보통 여성분들이 등 힘을 못 쓰거든요. 그러니까 등 운동을 진짜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거 있잖아요. 제일 쉬운 거 W자 그려가지고 팔 이렇게 내리고 또 살짝 올리고 이거를 평소에 축축 해주고 저도 지금 하거든요. 해봐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등에 힘을 탁 준다고 생각하고 이 갈비뼈를 모은다고 생각하는 거야. W자로 팔을 옆으로 딱 벌렸다가 쪼아줬다가 허리 쪽으로 팔꿈치가 쏙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해가지고 등 힘을 길러놓으면은 어깨가 제 기능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생기기 전에 미리 예방해서 이렇게 필요한 근육들도 다 챙겨 구비해 놓고 이렇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다 수술하고 뭐하고 이래요. 오 칠하나님 수영씨 얘기 들으니까 나만 졸린 건 아닌가 봐요. 식당에서 주문하고 앉아서 졸아요. 아 그리고 며칠간 지금 계속 습하면 비가 오기도 하지만 습하기도 하면서 또 비가 오기도 하지만 이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이런 비슷한 날씨가 이어지는 뭐 영국 이런 곳은 못 살 것 같아. 갑갑해서 어떻게 살아. 그 옛날에 영국 갔을 때도 집에 오는 날 진짜 해가 반짝인데 그때가 진짜 너무 예쁜데 사람들이 너무 신기하게 그렇게 따뜻하지 않았는데 옷을 깨벗고 다 저기 뭐야 잔디밭에 누워있더라고. 햇빛 쐰다고. 얼마나 햇빛이 없으면 우린 그렇게 못 살아요. 그죠? 12시에 만납시다. 이렇게 참여해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아, 시작하자마자 우리 7938님이 급하게 아침부터 우리 집 가장 때문에 부하가 치밀어 올라 진정이 힘들어요. 아 이거 어떡하지? 쓰러지실 것만 같은데. 퇴근 전까지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서 제 최애 2PM의 우리 집 들려주세요. 우리 집의 평화를 위해 부탁해요. 근데 이게 가사가 남의 남자가 집에 가는 건데 평화 오는 거죠? 네. 쿨 너의 길 원했던 이유 2452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리쌍 사랑은 5802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모세 사랑인 걸 김동률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파이프라인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송민기 군 총송 5개월 만에 첫 휴가 나가면서 듣고 있는 군인입니다. 주중에 오랜만에 들으니 좋아요. 아, 5개월 만에 들으셨나 보다. 우리 송민기 군인께는 커피를 세 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성! 군인 아니기만 해. 군인 맞죠? 우리 민기 그러면은 사진 좀 보내줘봐. 누나가 의심이 많거든. 충성 그거 해갖고 이렇게 보내봐봐요. 수영이님, 어? 이름 똑같네요. 드디어 가입해서 글 남겨요. 수영 씨 팬이어서 노래도 엄청 좋아하고 라디오 들으면서 일하고 있어요. 수영이 너무 좋아요. 수영이 커피 줄게요. 이름이 흔하긴 한데 또 이렇게 또 찾으면 그렇게

많지가 않고 하니까 좀 드릴게요, 여러분. 4406님, 저 오늘 신나게 밤백살 여럿과 청평으로 놀러가고 있습니다. 얼마만에 가는 마실인지 심장이 완전 바운스 바운스. 아이 셋은 잠시 있고 잘 쉬고 놀고 웃고 오겠습니다. 세븐틴의 청춘 찬가 신청하셨어요.

0: 도심지공사 전문 비싸난 건설.
1: 도심지공사 알아서 척척 잘하는 곳 어디 없나?
2: 도심지공사는 달라야 하니까 빌사남 건설에 맡기세요. 빌딩, 신축, 리모델링까지 복잡한 도심지공사는 도심지공사.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3: 경동하우징 42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4: 빌딩앤 리치.
3: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4: 빌딩앤 리치.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0: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 제품을 한 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5: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6: 콜레.

0: 베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3: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2: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3: 나를 찾는 회사 많아졌다.
4: 사회복지학과, AI 융합기술학과, 음악학과, 뷰티산업학과 대학원 석사 박사 과정을 지금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1: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2: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육배?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아. 역시 콘티육배.
3: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4: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3: 1등을 책임지는 1등
5: 하이엠솔루텍.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6: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7: 글레오?
8: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7: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8: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7: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9: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10: 무릎 사진을 보내주셨네. 우리 송민기 군인님이 딱 군복 무릎을 탁 찍어서. 아유, 그래요. 와서 좀 엄마 밥 먹고 엄마 조금만 엄마랑 얘기도 좀 하고 해줘요. 민기군. 데프콘 힙합 유치원 이정은님의 신청곡 듣고 2부에 올게요.
11: 어린이 여러분,

0: 비타민 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체에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생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촉물 다양한 부채 역시
1: 성원 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2: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5: 비대 살 땐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6: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5: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7: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8: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0: 번째 나방엔 인시피오. 아주 그냥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 코리아.
1: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다시 한 이경고 조인경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이렇게 참여해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선물은요. 한우가 이 정도는 돼야지 강점 팜스에서 드리는 한우완돈 세트, 마임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 앤 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 젤,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쥬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을 드립니다.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5월 23일부터 5월 31일까지 우산시 고인돌공원에서 오오 해피 장밋빛 축제가 열립니다. 아름다운 조명으로 밤까지 빛나는 꽃내음 가득한 축제 속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특별한 추억을 남겨보세요.

0: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3: 맵슐랭은 한 입만 먹어보면 알 수 있죠. 온몸이 짜릿하게 반응한다는 걸. 알싸한 청양고추와 부드러운 마요소스가 선사하는 관능적 미식경험. 아시죠? 맵슐랭은 온몸으로 먹어야 한다. 차담 맵슐랭 치킨.
4: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5: 든든한 내일로요.
4: 네?
5: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4: 제대로 가시네.
5: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7: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8: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9: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8: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9: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10: 경동 나비엔.
11: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황희진님이 신청하신 듀스 사랑 두려움, 김호숙님이 신청해 주신 코요태 순정, 이미진님이 신청하신 이정현 와. 이미진님이 방금 옆 사무실에서 부채를 주고 가셨어요. 이게 와를 신청하신 다음에 부채를 받으면 이거를 붙여야 하나 아니면 이걸 갖고 춤을 춰야 하나. 판촉물인데 대나무 부채예요? 그래도 좀 퀄리티 있게 플라스틱이 아니라 대나무 부채는 그래도 조금 가격이 더 나갈 건데. 아우, 붙이면서 붙이는 척 춤추는 척 이렇게. 김호숙님 우중충한 날 최고의 방송입니다. 조금 개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우중충하긴 해요. 저 넘어졌어요. 그냥 집 거실에서요. 나 못 살아 정말. 8613. 우리는 왜 모든 곳 모든 순간이 다 위험할까요? 바닥이 왜 그렇게 미끄러웠을까요? 제가 약간 개그 본능이 있는데 초5 아이가 피구하는 모습을 따라 그러니까 넘어지지. 그러니까 넘어져. 병원 다녀왔는데 뼈는 괜찮대요. 약 먹으려면 밥 먹어야 하는데 움직이기 힘들어요. 위로가 필요합니다. 위로는 무슨 위로야? 사고 쳐놓고 혼쭐이 나야지. 응? 내가 몇 번을 얘기했어요. 이제 뼈가 약해져가지고 그냥 걸었는데 막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옛날 같으면 그냥 스크라치만 탁 나고 그냥 자고 일어나면 어머 쇠살이 돋았네? 이러는데 안 그래요. 저 지금 오른쪽 손목 위쪽에 내 손톱으로 긁혔나 봐. 근데 이거 흉질 것 같아. 아무리 약을 발라도 아물질 않아요. 아니 손톱이 너무 얘가 날카로운지 이렇게 숭이 질 것 같아요. 약을 바르는데 왜 안 아물어요? 이렇다고요. 8613님 아이와 함께 놀아주는 거 좋지만은 항상 내 몸을 생각하고 예. 아유 참 하림의 위로를 대신 드리도록 할게요. 늘범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9363님이 신청하신 이승환 화양연화

아, 재생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이야기에 속속 위기 탈출 넘버원 사연들이 일상생활에서 아무 짓도 하지 않았는데 자꾸 다쳤다고 2498님이 60 넘으니까 걸을 때마다 조심조심. 전 세 번 넘어졌는데 한 번은 팔꿈치, 두 번째는 복숭아뼈, 세 번째는 무릎. 제일 심하게 넘어졌는데 다행히 안 다쳤어요. 자나깨나 길 조심입니다. 이제 포스타가 자나깨나 길 조심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제 무찌르자 공산당 한 다음에 자나깨나 불조심 한 다음에 이제는 자나깨나 길조심. 길에 뭐가 있어서가 아니야. 그냥 길을 조심하자는 거야. 너무 지금 길을 걷고 계시고 뭐 산책을 하시는 분들 조심해요. 그리고 사실 자꾸 넘어지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노안. 뭐 잘 안 보여갖고 눈에 뵈는 게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앞에 돌뿌리가 있는지 어쩌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또 뵈는 게 없어서 넘어지고 부딪히고 뭐 집에서도 이렇게 툭 가다가 식탁에다 한번 부딪혀주고 그러면 이제 골반뼈 아 이렇게 하고 발가락 같은 거 저도 뭐 이렇게 탁 스쳤는데 후다득 부러져가지고 그러니까 항시 조심조심 자나깨나 일상생활 조심. 찐댕님. 제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점심밥 먹을 수가 없네요. 선곡이 미쳤어요. 이동 중에 들으려고 했는데 밥 먹는 내내 사무실 복귀 후까지 이어폰을 뺄 수가 없어서 몰래 한 조끼에 꽂고 청취 중. 쉴 틈을 안 주시는 오늘 최고 선곡이네요. 라고 보내셨습니다. 피디님. 찐댕님이. 이건 개인 문자 이런 거는 소개가 좀 그런데 이건 개인을 칭찬하는 거니까 소개하는 게 그런데 해드렸어요. 네. 9526님 고딩 아들이 여친이 생겼는지 외모에 관심이 없던 애가 막 펌을 하고 한창 공부해야 할 시기에 툭 터진 엄마 1인입니다. 엄마 중딩 땐 없었을까? 게다가 엄마가 아주 선곡을 의미심장하게 아들에게 보내는 선곡인가요? 아하 고딩은 듣지도 못할 텐데 말이에요. 김건모의 아름다운 이별을 신청해 주셨는데 뭐 아름답게 이별하라는 건가요? 이거를 지들이 알아서 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갖고 아들 나는 항상 아들을 응원한다. 너를 믿어. 넌 정말 멋진 청소년이야. 너의 행동의 책임은 너가 지는 거다. 어떻게 다음

꼬맹이님, 어제 당직이라 밤샘 근무하고 오늘 쉬면서 라디오 듣는데 너무 행복해요. 이모 당직 휴무만 기다리는 초딩 조카 데리러 갑니다. 파이팅 팅팅. 아우, 그래도 이모 좋아해 주네. 고모는 안 돼. 이모여야 해. 고모 안 된다? 이모여야 해. 꼬맹이님 커피 쿠폰 두 개 드릴게요. 조카랑 맛있는 거 사드시고요. 송민기님이 신청하신 엔믹스 헤비 세레나데.

0: 요즘 유산균? 바이크론 간유산균 세종 송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3: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4: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5: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메디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두꺼워 두꺼워 한 집 줄게 세 집 다.
4: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3: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5: 우리 회사에 꼭 맞는 솔루션 뭐 없을까?
6: 아이캐스트에서 찾아보세요.
5: 1인 사장님이라면
6: 얼마?
5: 경리회계는
6: 얼마? 경리
5: 재고, 유통, 생산, 건설 관리는
6: 얼마예요?
5: 인사, 근태, 급여 관리는
6: HR365.
7: 우리 회사 맞춤 솔루션은 아이캐스트.
6: 얼마나 좋은데요?
8: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9: 노무법인 폐
8: 1544-7575.
10: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11: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10: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11: 왕타 칫솔.
10: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12: 시원해.
13: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12: I love you.
13: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0: 누가 만들죠?
1: I love UU! UU 제약이죠?
0: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UU!
1: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UU!
2: UU 제약! 제약.

0: 고민의 세금 지킴이 만나요.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4: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이은 한동준의 팬팝스 잠시 후 2시에 출발합니다.
5: 그래요. 권영부님도 고운 시간 되세요. 우리 권영부님은 이렇게 항상 말씀을 예쁘게 해주시고 선곡도 뭐랄까 앤틱하게 항상 해주시는데 저희가 언젠가는 또 함께 할게요. 고운 시간 되셔요. 내일 기억을 걷는 시간 7849님의 신청곡 듣고 전 내일 올게요. 우리 내일도 12시에 만납시다.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경복대학교.
1: 비대 살 땐
2: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1: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2: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3: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4: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5: 뉴바옴,
4: 운동할 때도
5: 뉴바옴,
4: 장 건강에도
5: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4: 뉴바옴
6: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7: 구스팔로셀러스.
6: 주문이 늘어 관리가 어렵나요? 그럼 당연히
7: 구스팔로셀러스.
6: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7: 구스팔로셀러스.
8: 안녕하세요.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심기남입니다. 매년 6월 첫째 주 수요일은 위건강의 날입니다. 정확한 위건강 정보를 확인하시고 건강한 삶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의 위건강,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9: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혼자 사는 사람입니다. 만나는 사람도 없어 하루하루를 외롭고 쓸쓸하게 보냈죠. 그때 외로움 안녕 120을 통해 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내 말을 들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외로움을 이겨내는 큰 힘을 얻었답니다. 외로울 땐 전화주세요.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외로움 안녕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0: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2007년 5월 27일에 개통했는데요. 샌프란시스코의 골든게이트 해협을 가로지르기 때문에 골든게이트 브릿지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이 금문교는 샌프란시스코의 교통체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건설됐는데요. 이러한 교통체증마저 즐겁게 만들어드리는 프로그램은 오직 한동준의 FM팝스밖에 없을걸요.

2026년 5월 27일 수요일입니다. 한동준의 FM 팝스 첫 곡은 Games People Play, Inner Circle의 레게 음악으로 한동준의 FM 팝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너에게 난 사랑님이 잠깐만요. 이게 노래 제목이 너에게 난이라는 노래 있잖아요. 자탄풍 노래. 너에게 난 사랑. 야, 닉네임 좋으십니다. 비 온 끝 조금 차분해진 날씨 신나는 음악으로 기분 업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2143번으로 고흥군은 흐린 날입니다 그러셨어요. 아, 고흥에서 또 듣고 계시군요. 8063번으로 사진 보내주셨, 딸기 사진 보내주셨어요. 아, 아주 그냥 실하게 매달렸네 딸기가. 너무 예쁘고 신기합니다. 따서 보내주려고 했지만 오고 가는 새들이 맛집이라 소문났는지 새들이 먹어버렸어요. 새들에게 양보합니다. 이야, 딸기가 아주 실하게 매달렸습니다. 손주바보님이 오늘은

귀여움을 떠실까? 맞아요. 길 막힐 때 짜증을 없애주는 방송 FM 팝스가 최고죠. 아유 감사합니다. 예. 약속남님이 비 오려나 봐요. 비 노래 듣고 싶습니다. 어저께 비 온다 그래가지고 제가 3시쯤 비 온다 그래가지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비가 뭐 오는 둥 마는 둥 하더라고요. 밤에 좀 내렸나요? 잘 모르겠네요.

0: 좋게 봐주셔서. 송윤숙 씨는 시내 나가는데 안 막히게 해주세요. 예. 막혀도 짜증을 없애드리는 한동준의 팬팝스. 오늘도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들과 사연들로 함께합니다. 헤이 미스터 DJ 유튜브에서 방은 활짝 열려있고요. 문자 메시지 받습니다. 샵 9390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9390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 방송 들으시면서 선곡표 확인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세계 어느 곳에 가셔도 CBS FM 레인보우로 깨끗한 음질로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1: 안녕하십니까.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응급상황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짧은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우리들의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가득한 사회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숭실 사이버대에서
4: 숭실력자
3: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4: 숭실력자
3: 내 실력이 숭실전으로 쏴
4: 쏴 쏴 숭쏴
3: 실전형 커리큘럼 숭실력자 숭쏴 여기는 숭실 사이버대
5: 요리를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1: 참매실 새벽반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3: 새벽밤 김치,
1: 새벽밤 제조, 새벽 판매.
4: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5: 잘 돌아갑니다.
6: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7: 관절.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 상부, 위 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2: 6월 나들이는 고향 가구박람회로 신혼가구 둘러보고 입주가구 비교하고 다양한 가구와 LG가전 제품을 직접 만나는 즐거움. 행사 기간 내 구매 고객 대상 최대 70%의 파격적인 할인 혜택과 경품 추첨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7, 8월 고향 가구박람회.

비지스의 Staying Alive, 도나썸의 Hot Stuff, 그리고 Village People의 YMCA까지 세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7314번으로 제 남편은 서울 시내버스 기사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시민분들의 발이 되어 열심히 운행 중이랍니다. 그러셨어요. 매일 장시간 앉아서 운행하느라 고생 많이 하는 우리 남편 654번 홍석수 기사님 항상 고맙고 응원하고 사랑한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 홍석수 기사님 아내분이 이렇게 사랑을 담아서 문자를 보내셨네요. 네. 돌기님이 옛날 옛적 나이트에서 듣던 노래들 반갑네요 그러셨어요. 아, 그 요 당시에 나이트를 다니셨어요? 그러면은 요게 대강 한 70년대 말에서 80년대 초 정도 될 텐데 그때 많이 다니셨군요. 어디 다니셨어요? 저는 미스터리 그다음에 아 갑자기 생각났네. 몇 군데 있는데 ABC도 있고 뭐 코파카바나는 가끔 가면은 못 들어갔어요 저는. 제가 옷을 워낙 못 입어갖고 전문 용어가 있는데 제가 그 방송용 단어가 아니라서 그리고 못 들어가고요. 다른 데는 그냥 들어갔어요. 마부도 갔고요. 뭐 그다음 별로 생각이 안 나요. 나중에는 월드 팝스인가 뭐 거기 가끔 가고 그랬는데 거기도 못 들어갈 때가 많았어요. 외모 보고 못 들어가게 하면 이렇게 막는 그런 거 있죠. 자, 계속해서 노래 듣겠습니다. Shania Twain의 You're Still the One, Faith Hill의 There You'll Be. 이 노래는 변종규 씨가 신청하셨습니다. When I first saw you.

5월이 되면 마음에 스며드는 건 엄마에 대한 기억입니다. 습기처럼 달라붙어서 한 번 젖은 그 기억들은 쉽게 마르질 않네요. 햇살이 좋아도 바람이 불어도 그리움은 늘 제자리에서 저를 붙잡습니다. 엄마는 평생 두통에 시달렸습니다. 진통제를 손에 쥔 채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하루를 버텨내던 엄마. 바쁘고 힘든 삶 속에서 제대로 된 검사 한번 받아보지 못한 채 아픔을 견디면서 사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8월에 엄마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서는 뇌동맥류라고 했죠. 엄마는 머릿속에 시한폭탄을 안고 그 긴 세월을 살아오신 겁니다. 수술 후에 눈을 뜬 엄마는 잠시 저를 알아보시더니 희미한 눈빛을 남기고 다시 깊은 잠에 드셨죠. 저는 한 달 동안 중환자실 앞 복도에서 그 힘든 시간을 버텨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한 달 뒤에 조용히 제 곁을 떠나셨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이별이라는 말조차 따라가지 못할 만큼 고요한 작별이었습니다. 그 해는 참 이상한 해였고 유난히도 짧은 해였습니다. 아버지를 먼저 보내드렸고 엄마를 보내드렸고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축하와 이별이 한 해에 겹쳤고 웃음과 눈물이 같은 자리에 놓였죠. 이 모든 일들이 1년 안에 일어났습니다. 부모님이 계셨던 자리에는 아무도 없었고 불이 꺼진 거실에는 시간만 덩그러니 남아있었습니다. 익숙했던 인기척 대신 정막이 먼저 맞이하는 밤들이 이제는 낯설질 않네요. 해마다 엄마의 생일과 기일이 조용히 돌아오듯 어버이날이 가까워지면 카네이션을 바라보는 제 마음도 더 깊이 가라앉습니다. 꽃은 여전히 붉은데 예전처럼 따뜻하게 느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5월이 오면 실록보다 엄마가 먼저 찾아옵니다. 바람 사이로 햇살 틈으로 문득 스며들어서 마치 아무 일도 없는 날처럼

제 곁에 앉죠. 엄마. 거긴 괜찮아요? 이제는 머리 안 아프죠? 아프지 않은 하루를 편안하게 보내고 있나요? 저는 오늘도 엄마가 그립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줄어들지 않는 마음으로 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습니다.

헤일리 웨스턴 라이언의 Mother of Mine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 내 마음의 보석송이었고요. 오늘의 주인공은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중앙로에서 안정선 씨가 보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많이 아프셨는데 그냥 검사 한번 제대로 받지 못하시고 아픔을 견디시면서 그러고 사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셨던 거죠. 뇌동맥류라는 병이었습니다. 5769번으로 엄마 보고 싶어요. 눈물 난다. 엄마.

한태순 씨, 사연 읽는 내내 눈물이 함께합니다. 1445번으로 엄마 뭉클하고 먹먹해집니다. 그래도 잘 버텨오신 세월을 칭찬하며 응원합니다. 지갑 속 빛바랜 엄마 사진 꺼내봅니다. 0141번으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에 눈물이 왈칵 나오네요. 힘내세요. 저도 천국에 계신 어머님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 그러셨어요? 자, 안정선 씨께는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내 마음의 보석송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노래 듣겠습니다. 보니엠의 바하마마마, 에버선의 미드나잇.

0: 사회복지학과, AI 융합기술학과, 음악학과, 뷰티산업학과,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을 지금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도심지 공사 전문 비싸단 건설.
6: 도심지 공사 알아서 척척 잘하는 곳 어디 없나?
7: 도심지 공사는 달라야 하니까 빌사남 건설에 맡기세요. 빌딩 신축 리모델링까지 복잡한 도심지 공사는
5: 도심지 공사 전문 빌사남 건설.
8: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9: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8: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위제로
2: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일양약품.
3: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0: 여러 사업 자의 경리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1: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2: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우미,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1: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3: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4: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3: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4: 우리 집은 슈가버블.
5: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6: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7: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8: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9: 한국소비자브랜드위원회 주최, 한국소비자포럼, 한국경제신문 주관.
10: 한동준의 FM팝스에서는 참여해주시는 분들께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녹색의 싱그러움이 가득한 바다의 노래 안면도시 이송펜션에서 2인 주중 숙박권을 드리고요. 마임 화장품에서 제공하는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수분 젤 세트를 드립니다. 피부 속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누아토 크림을 드리고요.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부산 바다 노을의 명소 펜스타에서 그레이스호 승선권을 드리고요.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동준의 FM 팝스는 삼성전자와 함께합니다. 1부 끝곡 스티브 포버트의 노래 로미오스 튠 들으시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돌아옵니다.

0: 비타민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2: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5: 비대 살 땐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6: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5: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7: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8: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0: 역시 고려기프트!
1: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감귤 새순. 숨어있는 진딧물? 깍지벌레. 누가 잡을 수 있을까요?
2: 정답은 엘레스탈. 깍지벌레 탈탈. 진딧물도 탈탈. 빠르고 오래가는 엘레스탈.
1: 봄순 나오면 탈탈 엘레스탈. 신젠타 코리아.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4: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3545번으로 삼색 제비꽃 너무 예쁘고 앙증 맞죠? 그러셨어요. 아, 사진 보내주셨네요. 아, 예쁘네요, 진짜. 아, 꽃 사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예. 본인 사진도 보내주셨네요. 아유, 또 다른 꽃이네. 아,

0: 비를 보면서 음악 감상하는 거 괜찮죠. 샤워할 때 욕실도 굉장히 좋아요. 너무 좋죠. 자, 한동준의 FM팝스 2부에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신청곡들과 사연들로 함께합니다. 헤인 미스터 DJ 투게시판 활짝 열려있고요. 문자메시지 받습니다. 샵 939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9390번 눌러주시면 FM팝스와 문자로 실시간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 방송 들으시면서 선곡표 확인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PC용으로도 있고요. 스마트폰용으로도 있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 상황에 따라서 다운받으셔서 편리하게 깨끗한 음질로 CBS FM을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3: 저축은행 당신에게 대 저축은행에
4: 기대세요.
2: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1: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5: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요.

0: 5월 23일부터 5월 31일까지 우산시 고인돌공원에서 오오 해피 장밋빛 축제가 열립니다. 아름다운 조명으로 밤까지 빛나는 꽃내음 가득한 축제 속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특별한 추억을 남겨보세요.
1: 경기도민이라면
2: 시내버스

0: 경기도민을 위한 대중교통 무제한 환급카드 더 경기패스. 자세한 내용은 더 경기패스를 검색하세요.
1: 이 소리는 더 경기패스 가입자들의 환급금 쌓이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도
2: 와, 29,000원이나 꽂혔어.
3: 우리 네 식구 환급금 합치면 80,000원이 넘는데?
2: 이거네, 벌써 100만명이나 쓰는 이유.
4: 환급이 무제한 더 경기패스.
5: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6: 노무법인 폐
5: 1544-7575.

0: 국민의 세금 지킴이 만나요. 세무사 한국 세무사회.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요리는 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4: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3: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4: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퓨.

Bon Jovi, It's My Life, Van Halen의 Jump, Nelson의 After the Rain 이렇게 세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이 넬슨은 형제인데요. 그 아빠가 이 넬슨이라는 밴드보다 더 유명합니다. 아빠가 리키 넬슨이라는 당시에 엘비스 프레슬리에 가려서 이렇게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묻 여성들의 인기를 독차지했던 그런 배우 겸 가수죠. 리키 넬슨은 제 기억으로는 그 리우 브라보라고 존 웨인 나오는 영화였는데 그 영화에도 출연을 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 영화에서 노래 부르는 뭐 이렇게 장면도 나오고 그러는데 뭐 너무 오래돼갖고 지금 가물가물합니다. 노래 이어집니다. 바브라 맨드렐의 Ears, 이슬라 그랜트의 Only Yesterday.

라라 파비안의 I Will Love Again, 셀린 디온의 I Drove All Night 이렇게 두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5165번으로 근육 경직을 유발하는 희소질환인 강직인간증후군 진단을 받고 오랜 기간 투병해온 셀린 디온. 그녀가 이제 다 나아서 파리에서 프랑스 파리에서 대규모 콘서트를 열고 팬들 곁으로 완벽히 복귀한다고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9010번으로 새벽 6시부터 식당 준비하면서 라디오 틀어놓고 10시까지 듣고 10년째 듣고 있는 65세 노인입니다. 수요일은 쉬는 날이라도 2시부터 장사 준비하면서 6시까지 듣고 있죠. 그러셨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65세면 근데 노인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저도 뭐 거의 그 나이인데 1817번으로 하노이 며칠 다녀온 식구들 속이 느글거려 하고 김치찌개 끓여주려고 주방에서 동동대다가 메시지 보냅니다 하셨어요. 4327번으로 매일 오후 2시가 넘으면 저한테 전화를 남편이 전화를 간다고요. 우렁찬 목소리로 커피 쿠폰 하면서 DJ님 성대모사를 하면서 웃음을 주고 졸림을 깨워줍니다. 날씻기까지 힘든 오늘 남편한테 전화해서 커피 쿠폰을 외쳐보려고 합니다.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아, 조아라님은 지금 아들과 둘이서 이탈리아 여행 중입니다. 밀라노 성당 보기 위해서 준비 중. 20년 동안 기상과 동시에 차에서 직장에서 집에서 취침 때까지 레인보우를 애청하고 있는 조아라님. 네. 국내에서는 김용신님

목소리와 함께 하루를 시작했는데 여기서는 한동준님 목소리와 하루를 시작하니까 더 행복하네요. 그러셨습니다. 한국에서 또 만나요. 그러셨습니다. 네. 자, 노래 또 계속해서 두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욜로님이 신청하셨죠? 토니 베넷의 I Left My Heart in San Francisco. 네킹콜의 I Love You for Sentimental Reasons까지 두 곡입니다.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맵슐랭은 한 입만 먹어보면 알 수 있죠 온몸이 짜릿하게 반응한다는 걸 알싸한 청양고추와 부드러운 마요 소스가 선사하는 관능적 미식 경험 아시죠? 맵슐랭은 온몸으로 먹어야 한다 사담 맵슐랭 치킨
4: 카티프로 시

0: 프로. 보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시 미필 다림티센.
1: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2: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3: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4: 이거 프리미엄 방탄 꼭지야.
5: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6: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5: 방탄 꼭지, 방탄 꼭지.
7: 아직 한 번 남았다.

0: 뛰모 뉴먼
1: 잡초만 지우는 착한 제초제
0: 잡초지우개 모뉴먼트.
2: 우리 회사에 꼭 맞는 솔루션 뭐 없을까?
1: 아이퀘스트에서 찾아보세요.
2: 1인 사장님이라면
1: 얼마?
2: 경리회계는
1: 얼마? 경리
2: 재고, 유통, 생산, 건설 관리는
1: 얼마예요?
2: 인사, 근태, 급여 관리는
1: HR365
3: 우리 회사 맞춤 솔루션은 아이퀘스트.
1: 얼마나 좋은데요.

0: 싫어.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2: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3: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2: 당연 양 많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3: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2: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0: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1: 한동준의 FM 팝스와 쌍벽을 이루는 가요 속으로 잠시 후 4시에 시작합니다.
2: 김누누님이 엄마 아빠 결혼 30주년 기념으로 신혼여행으로 오셨던 하와이에 리마인드 웨딩 하러 같이 가셨어요 따님하고. 엄마 아빠가 묵었던 와이키키 해변 앞 호텔에 머물면서 그때 얘기도 하고. 그때 그 포즈를 재현해서 똑같이 사진도 찍고. 너무 좋으시겠다. 30주년 기념에 딸과 함께 하니까 더 좋지. 준행 씨, 미화 씨, 사랑해, 사랑하는 서연이가 그래서 하와이에서 보내주셨습니다. 마이클 론스트락의 노래 Breaking My Heart 오늘 끝곡으로 골랐습니다. 보내드리면서 오늘 FM 팝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0: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1: 경복대학교.
2: 비대 살 땐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애플.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애플.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3: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4: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5: 뉴바옴.
4: 운동할 때도
5: 뉴바옴.
4: 장 건강에도
5: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4: 뉴바옴.
6: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7: 구스 팔로셀러스.
6: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7: 구스 팔로셀러스.
6: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7: 구스 팔로셀러스.
8: 안녕하세요.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심기남입니다. 매년 6월 첫째 주 수요일은 위건강의 날입니다. 정확한 위 건강 정보를 확인하시고 건강한 삶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의 위 건강,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3: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혼자 사는 사람입니다. 만나는 사람도 없어 하루하루를 외롭고 쓸쓸하게 보냈죠. 그때 외로움 안녕 120을 통해 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내 말을 들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외로움을 이겨내는 큰 힘을 얻었답니다. 외로울 땐 전화주세요.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외로움 안녕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9: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요 속으로 박승화입니다. 요즘 과일 가게에는 벌써 수박이 나왔습니다. 여름 수박은 복불복이어도 요맘때 하우스 수박은 무조건 맛이 있답니다. 재배 기술이 발달하면서 딸기는 겨울, 수박은 늦봄이 제철이 된 셈이죠. 그러다가 한편에 놓인 짭짜리 토마토가 눈에 띄었습니다. 딱 지금 아니면 맛보기 힘든 귀한 과일이죠. 우리 인생에도 지금 아니면 하기 힘든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미루지 말고 오늘 하루 그 짭짤하고 달콤한 순간들을 마음껏 즐겨보시죠. 갑자기 이 노래가 떠오르네요. 이수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오늘 첫 곡 조용필 미지의 세계였습니다. 수박 말씀하시길래 저도 그 말 하려고 했어요. 하우스 수박 마켓에서 9,900원. 수박이 정말 달고 맛있더라고요. 라고 이금아 씨가 사연 주셨네요. 뭔가 이렇게 수박에 대한 통함이 있었네요. 오경희 씨는 과거를 붙잡지 않고 미래를 기대하지 않고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 제일 행복한 거래요. 라고 좋은 글을 주셨습니다. 그래요. 현재를 잘 살아가는 것. 지금 이 순간, 이 시간을 잘 살아가는 것.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가요 속으로에 잘 들어오셨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좋은 음악들, 좋은 이야기들 나누면 더 행복해지실 거예요. 짧은 글 50원, 긴 글

0: 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죠.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1: 숭실사이버대에서
2: 숭실력자
1: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2: 숭실력자
1: 내 실력이 숭실전

0: 자, 따라해 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참매실 새벽밤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5: 새벽밤 김치,
4: 새벽밤 제조, 새벽 판매.
6: 알로에는 많습니다. 하지만 23년 연속 세계 인류 상품은 오직 하나입니다. 50년을 알로에와 함께 걸어온 유니베라. 정직한 원료, 과학적 효능, 그리고 시간이 만든 신뢰. 대한민국 알로에 유니베라.
7: 여기가 뉴욕입니까?
8: 이곳이 파리입니까?
7: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8: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9: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3: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는 회사 많아졌다.
4: 사회복지학과, AI 융합기술학과, 음악학과, 뷰티산업학과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을 지금 모집 중입니다.

9227895번 비주의 노래를 신청하셨어요. 러브 러브 들려드렸고요. 남현숙 씨의 신청곡 박정수 그대 품에 잠들었으면 두 곡이었습니다. 오늘도 꾸물꾸물거리는 날 행복해지고 싶어서 왔어요. 김양숙 씨 반갑습니다. 행복해지셔야 되는데 제가 노래 하나 해드릴까요? 행복해져라 행복해져라 너무 과하게 제가 에코우를 넣었네요. 이연희 씨의 수박, 레몬, 소금, 꿀, 얼음 넣고 땡 모반 주스 한 잔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수고 많으신데 같이 한 잔 드렸으면 좋으련만 줘요. 예, 맛있게 드십시오. 이 수박, 시원한 수박 주스 맛있죠. 이 말씀만 들어도 시원합니다. 자, 가요 속으로의 오늘도 여러분들이 신청해 주시는 노래들로 베스트 신청곡 이벤트 함께 할게요. 방송 마칠 때쯤 제작진 투표로 결정해서 선정되신 한 분께 디저트 쿠폰 보내드립니다. 좋아하시는 노래들 많이 신청해 주세요. 아, 창밖을 보는데 뭐 큰 비가 내리는 지역은 없는데요. 제가 있는 곳부터 해서 이게 보니까 전국적으로 잔뜩 이렇게 흐린 하늘, 내려앉은 하늘 이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이런 날 잘 어울리는 노래 아니겠어요? 8106-0781번으로 신청하신 노래입니다. 이남열 씨도 청해 주셨어요. 페이지 벙어리 바이올린.

임재범 너를 위해 0707 최순자 씨의 신청곡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점심 먹고요. 집 뒤편 올레길 우산 쓰고 운동하고 있으면서 듣고 있습니다. 아, 5995번으로 주셨습니다. 비가 좀 오고 있나요? 그래도 우산을 쓰고 이렇게 산책을 하고 계신 이 모습, 그만큼 또 건강해지고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상큼하고 좋아질 듯합니다. 예. 가요 속으로 2부에 만나는 코너죠. 라디오 친구를 소개합니다. 130번째 만남 이루어질 것 같은데 찾고 싶은 친구나 은인 소개해 주시면 됩니다. 이름, 나이, 만난 곳, 학교 친구면 학교 이름, 졸업년도, 직장에서 만난 친구면 직장 이름 적어주시면 돼요. 그분과 잊을 수 없는 추억들 있으시면 살짝 같이 적어 보내주시면 더 좋습니다. 맨 앞에다가 친구라고 먼저 써주시고요. 사연, 신청곡까지 함께 샵 9390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9312번으로 청해 주셨고요. 신혜숙 씨, 정혜신 씨도 역시 신청하신 노래입니다. 바람이 조금 부는 듯해요. 그래서 그런가요? 김광석, 바람이 불어오는 곳.

7345 0902번으로 신청하셨습니다. 이정선 씨의 산사람까지 함께 들어봤어요. 5684번 저 6월 1일부터 새 출근합니다. 40대 중반인데요. 오수 끝에 취업 성공했어요. 저를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정말 많이 많이 축하드립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5627번 며칠 전에 오이 모종을 사다 심었는데요. 비를 맞고 해를 쬐더니 글쎄 정말 코딱지만큼 작은 나무에 오이가 열려서 너무 신기합니다. 아, 오이 모종에서 이렇게 오이가 확 자라는 걸 보게 되면 얼마나 신기하고 또 재밌고 그럴까요? 이야, 잘 자라길 바라겠습니다. 3857번으로 주신 사연인데 아침 7시 출근이라 서둘러서 나오다가 핸드폰을 놓고 나왔어요. 되돌아가면 지각을 할 것 같아서 남편에게 부탁했습니다. 우리 남편 잔소리 하나도 안 하고 바로 갖다 줬어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와, 이 사연을 제가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떠셨을까? 아우, 그걸 놓고 가고 응? 근데 아무 소리 없이 살짝 갖다 주는 이 모습, 뭐 남편이든 아내분이든 굉장히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그리고 쉽게 말해서 굉장히 점수를 딸 수 있는 그런 거 아닐까 싶네요. 아주 따뜻함이 느껴지는데 1895번으로 신청하신 1985번으로 신청하신 노래 지금 아주 아름답게 표현이 됐는데 뭐 어쩔 수 없죠. 안녕 내 사랑입니다. 해바라기의 노래입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관.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 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잘 돌아갑니다.
3: 잘 돌아갑니다.
4: 잘 돌아갑니다.
5: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6: 이거 프리미엄 방탄꼭지야.
7: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8: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7: 방탄꼭지 방탄꼭지.
9: 아직 한 번 남았다.
7: 방탄꼭지 방탄꼭지.
10: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11: 노무법인 폐
10: 1544-7575.
12: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13: I love you.
12: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13: I love you. 유유 제약이죠.
12: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13: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14: 유유 제약.
15: 우리 회사에 꼭 맞는 솔루션 뭐 없을까?
16: 아이캐스트에서 찾아보세요.
15: 1인 사장님이라면
16: 얼마?
15: 경리회계는
16: 얼마? 경리
15: 재고, 유통, 생산, 건설 관리는
16: 얼마예요?
15: 인사, 근태, 급여 관리는
16: HR365.
17: 우리 회사 맞춤 솔루션은 아이캐스트.
16: 얼마나 좋은데요?
15: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18: 든든한 내일로요.
15: 네?
18: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5: 제대로 가시네요.
18: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9: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0: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21: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성분도

0: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1: 요리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 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영동 나비엔
4: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 주현미 씨의 짝사랑 오랜만에 들어보았죠 5972 김영자 씨 왜 많은 분들이 주현미 씨 노래 들려달라고 하셨습니다 백미현 다시 사랑할 수 있다면 신인님이 청해 주셨고요 에이펙 공식 후원 화장품 리포브에서 화장품 세트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왕타 칫솔에서 가족 칫솔 선물 세트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드리는 외식 상품권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화장품 홍콩식 완탕을 간편하게 주식회사 알천에서 부산 완탕 밀키트 올바유에서 피부장벽 개선 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커피.co.kr 이론스에서 온가족 파티를 위한 도넬리 스파클링 무알콜 샴페인 세트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가요 속으로 1부 끝곡은요. 홍경민의 노래예요. 후 띄워드리면서 저는 2부에 먼저 가 있겠습니다.

0: 비타민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1: 서머네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0: 안전한 멀티탭
1: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0: 필립스 멀티탭.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2: 비대 살 땐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3: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2: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4: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5: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6: 판촉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7: 판촉물
6: 고려기프트.
7: 답례품
6: 고려기프트.
7: 기념품
6: 판촉물을 고려하라
5: 굿즈도 역시 고려기프트.
0: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감귤 새순. 숨어있는 진딧물 깍지벌레 누가 잡을 수 있을까요?
1: 정답은 엘레스탈. 깍지벌레 탈탈. 진딧물도 탈탈. 빠르고 오래가는 엘레스탈.
0: 봄순 나오면 탈탈 엘레스탈. 신젠타 코리아.
8: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9: 휴렉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박승화의 가요속으로 2부 첫 곡 이상은 비밀의 화원이었어요. 김시현 씨 잘 들으셨습니까? 김명희 씨도 이상은의 노래를 정해 주셨네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가요속으로 2부도 함께합니다.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0: 5월 23일부터 5월 31일까지 우산시 고인돌공원에서 오해피 장밋빛 축제가 열립니다. 아름다운 조명으로 밤까지 빛나는 꽃내음 가득한 축제 속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특별한 추억을 남겨보세요.
1: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2: 콜레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연료, 선연료.
0: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4: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3: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4: 왕타 칫솔.
3: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5: 시원해. 올바른 품질하면?
6: 올품.
5: 올품하면?
6: 올바른 품질.
5: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6: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5: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6: 올바른 품질.
7: 올품.

0: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1: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2: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진짜 가구
1: 하이퍼스.
3: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 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0: FM
1: 라디오 친구를 소개합니다. 오늘 주인공은 윤미현 씨. 찾고 싶은 라디오 친구는 우광숙 씨예요. 제가 찾고 싶은 친구는 1959년생 서울 신광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한 우광숙입니다. 우리는 고등학교 시절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서로 의지하면서 재미있게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저와 우광숙을 포함해서 5명이 동그라미라는 이름의 모임도 만들었는데요. 졸업 후에는 같이 음악다방도 가고 생맥주도 같이 마시곤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일찍 결혼을 하고 이사를 하다 보니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우광숙 꼭 찾아서 보고 싶네요. 당시 광숙이와 함께 좋아하던 산울림의 노래도 신청해봅니다.

사연에 이어서 들려드린 노래 산울림 청춘이었습니다. 윤미현 씨, 우광숙 씨가 여고 시절 많이 듣고 따라 불렀던 산울림 노래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청춘 띄워드렸습니다. 1959년생이시고요. 서울 신광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신 우광숙 씨. 가요 속으로 혹시 듣고 계시면 샵9390으로 문자하듯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연 소개되셨죠? 윤미연 씨께 베이커리 쿠폰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찾고 싶은 친구 소개하고 싶은 분들은 샵9390으로 언제든지 사연 신청곡도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심신 그대 슬픔까지 사랑해 8178 최종현 씨의 신청곡이에요.

이상우 씨의 노래 이젠이었습니다. 강주영 씨가 신청하셨네요.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4738번 사회초년생인 딸이 점심값 아낀다면서 도시락을 싸달라고 해서요. 밑반찬 만들면서 듣고 있습니다. 날씨도 더워지는데 계속 싸달라고 그러진 않겠죠? 하셨는데 예, 하기가 또 매일 점심 사서 드시면 요즘 또 비싸잖아요. 4738님도 고생 많이 안 하시고 어떤 좋은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조명희 씨, 산책하는데 모기 손님이 제 손등 위에 살포시 앉았습니다. 인정사정 없이 손바닥으로 내리쳤어요. 잘하셨습니다. 모기 손님은 좀 이렇게 인정사정 없이 빨리 잡아야 돼요. 이제 이렇게 어디 앉아있으면 모기

가 살짝 앉는 계절이 왔군요. 야외 활동하면은 모기 기피제 그거 하나 가지고 다녀야겠습니다. 2088번 58년 개띠 이 나이 먹도록 사는 게 뭔지 제주도를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들 녀석이 보내주네요. 모처럼 남편과의 여행 설렙니다. 언제 가시는지는 안 적어주셨는데 아,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비행기도 또 타셔야 되고 이 비만 안 오면 그냥 비가 와도 좋은 제주도 비가 안 오면 더더욱 좋죠. 커피 쿠폰 두 장 보내드릴게요. 도착하셔서 두 분이 커피도 한잔 하시고요. 비 얘기했는데 일기예보 잘 봐야 되겠습니다. 마침 최지영 씨가 일기예보 그대만 있다면 신청하셨어요.

김승덕 씨의 멋진 목소리 나의 사랑 그대 곁으로 3386번으로 신청하셨어요. 작품 하나에 난 아직도 널 이 노래는 윤원아 씨 1415번으로 신청하셨고요. 일찍 퇴근했더니 차도 많고 사람도 많고 요즘은 5시에 퇴근하는 분들이 많나 봅니다. 손정민 씨가 주신 사연인데 그래요? 일찍 퇴근했는데 좀 안 밀리고 그럴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 아, 날씨가 좀 우중충해서 그런가요? 아무튼 퇴근길 편안하게 가시기 바라고요. DJ 라이브 들려드릴 시간이에요. 보이는 라디오 준비되어 있습니다. 레인보우 애플리케이션 제 얼굴 옆에 보라색 그거 누르시면 보이실 거예요. 2411번으로 신청하신 노래 준비합니다. 가라앉으면서 멜랑콜리한 오늘 이런 날씨와 잘 어울리는 노래여서 신청한다고 하셨는데 그 노래는 바로 이정석 씨의 사랑하기에군요. 예, 언제 들어도 좋지만 예, 오늘 같은 날 들어도 좋습니다. 노래 부르기에도 좋을 듯해요. 오늘 제 목소리로 들려드릴게요.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맵슐랭은 한 입만 먹어보면 알 수 있죠. 온몸이 짜릿하게 반응한다는 걸. 하, 알싸한 청양고추와 부드러운 마요 소스가 선사하는 관능적 미식 경험. 아시죠? 맵슐랭은 온몸으로 먹어야 한다. 차담 맵슐랭 치킨.
2: 하이 하이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 하이 하이퍼스 진짜 가구 하이퍼스
3: 사무용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2: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4: 멀죠 많은 사람들의 진짜 가구
2: 하이퍼스.
5: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6: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5: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6: 우리 집은 슈가버블.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패키지 여행이 얼마나 좋은지. 좋은 것은 더 좋아져야 하기에 참 좋은 여행이 패키지 여행을 나르고 합니다. 머무르고 싶은 곳에 길게 머물며 여행을 여유롭게 나르고를 만나보세요. 참 좋은

0: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은 마더스 제약.
1: 엄마 손은 약손 마더스 제약.
2: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3: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4: 현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듣고 계신데요. 잠시 후에 배미양의 저녁 스케치도 함께 해주세요.
2: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죠. 이수만 씨의 행복, 이연희 씨가 신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손태진이 부른 잃어버린 우산, 2648번으로 정해 주셨네요. 이 재즈 리듬으로 리메이크하는 손태진의 이 멋진 목소리 잘 어울려요. 오늘 베스트 신청곡 이상은 비밀의 화원을 신청하신 김시현 씨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정식품 오리지널 두유, 배지밀에서 나온 고단백 두유, 젊은 감각 예술의 혼, 대한민국 대표 악기 브랜드 데임에서 통기타, 짜지 않고 비리지 않은 한춘상 일미간장게장에서 간장게장 세트, 바다 위 테마파크 벤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독일에서 먹던 빵 맛 그대로 브로트아트에서 빵과 쿠키 교환권, 전국 꽃배달 서비스 한국 플라워넷에서 예쁜 꽃바구니 또는 공기정화 식물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가요 속으로 오늘 끝곡은요, 핑클의 노래 루비예요. 이 루비, 보석 루비가 아니라 눈물 루, 슬플 비, 슬픈 눈물이라는 뜻이래요. 루비 띄워드리면서 전 인사드립니다. 좋은 저녁 시간 보내세요. 박승화였습니다.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경복대학교
1: 비대 살 땐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2: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3: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4: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5: 뉴바옴
4: 운동할 때도
5: 뉴바옴
4: 장 건강에도
5: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1: 구스 팔로셀러스.
0: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1: 구스 팔로셀러스.
0: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1: 구스 팔로셀러스.
2: 안녕하세요.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심기남입니다. 매년 6월 첫째 주 수요일은 위건강의 날입니다. 정확한 위 건강 정보를 확인하시고 건강한 삶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의 위 건강,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3: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혼자 사는 사람입니다. 만나는 사람도 없어 하루하루를 외롭고 쓸쓸하게 보냈죠. 그때 외로움 안녕 120을 통해 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내 말을 들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외로움을 이겨내는 큰 힘을 얻었답니다. 외로울 땐 전화주세요.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외로움 안녕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4: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뱀이양의 저녁 스케치입니다. 사람들은 참 많은 말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 중에는 꼭 필요한 말도 있고 굳이 하지 않아도 좋았을 말들도 있죠. 그렇게 쏟아내는 말 중에서 가장 아픈 말이 있다면 그건 아마도 누군가를 원망하는 말일 텐데요. 다 너 때문이야. 날카로운 한마디에 우리는 얼마나 상처를 받고 또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며 살아왔을까요? 꽃에 고요한 향기가 있어서 그 꽃이 지고 난 뒤에도 여운이 남듯이 우리가 남기는 말에도 저마다의 향기와 온도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원망으로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내기보다는 덕분이라는 감사로 선한 여운을 남기는 우리였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0: 자니네 씨의 노래 The Voice of Love. 말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참 많죠. 일단 감정적일 때는 해야 할 말 또 하지 않아야 할 말을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고 또 농담이나 무심코 던진 말이 누군가에게는 또 큰 상처가 되기도 하죠. 스트레스도 많고 날씨까지 따라주지 않을 땐 서로의 마음 건강을 위해서 더더욱 말의 수위와 온도 조절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은 하루 종일 찌푸드드한 날씨네, 그죠? 배미양의 저녁 스케치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응급 상황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짧은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우리들의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가득한 사회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송실 사이버대에서 나의 꿈을 숭 실력 발휘 쏴

0: 여기는 숭실사 이버대.
1: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헉, 무슨 김치인데? 참매실 새벽간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2: 새벽밤 김치,
1: 새벽밤 제조, 새벽판매.
3: 여기가 뉴욕입니까?
4: 이곳이 파리입니까?
3: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4: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5: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6: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5: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요리는 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즈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0: 6월 나들이는 고향 가구 박람회로 신혼 가구 둘러보고 입주 가구 비교하고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 제품을 직접 만나는 즐거움. 행사 기간 내 구매 고객 대상 최대 70%의 파격적인 할인 혜택과 경품 추첨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7, 8월 고향 가구박람회.

결혼 1년이 다 돼가는 딸과 사위에게 좋은 일들만 가득하길 기원하며 신청합니다 하셨나요? 마린보이님 비틀즈의 노래 예스터데이였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한다는 게 나이를 먹을수록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어릴 때는 철이 없고 경험이 없어서 어렵다 그랬는데 그래서 그때는 나이 먹고 이런저런 경험 쌓이면 조금 수월해지겠지 그랬는데 정작 어느 정도 나이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더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닌가 예전에 어르신들은 어떻게들 지내셨을까 하는 궁금증도 가끔 들곤 합니다 하셨어요. 오늘도 빛나는 너님 정하신 피터 폴 앤 메리 리빙 온 어 젯 플레인 이 시간에 듣고 싶은 곡 있으시면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로는 샵 9390 짧은 문장은 50원 긴 문장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그리고 인터넷 라디오 CBS 레인보우는 스마트폰으로 다운받아 어디서라도 편하게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에는 수요일의 웃음 활력소 넌센스 퀴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훈련소 수료식 면회에 갔다가 양주로 돌아가는 길인데 길이 많이 막힙니다. 우리 아들 좋은 선임과 훌륭한 지휘관과 함께 자대 군생활 잘 보낼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하셨어요. 9100님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노래 신청해요. 에드 시런 Thinking Out Loud. And I can't sweep you off of your feet.

수요일의 웃음 활력소 난센스 퀴즈. 오늘은 닭에 관한 문제. 세상에서 가장 빠른 닭은 후다닥. 닭이 넘어질 때 나는 소리는 닭깡, 닭이 꽝. 닭은 닭인데 먹지 못하는 닭은 까닭. 예전에 날리던 닭은 한가닥. 그렇다면 제일 비싼 닭은 무엇일까요? 힌트, 대한민국 주식시장.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입니다. 샵 9390으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CBS 레인보우를 듣고 계시면 레인보우 게시판에 바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스모키 노래 I'll meet you at midnight 이순근님 정하셨고요. 음악을 좋아하시는 단골이 저희 가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음악학원 원장님을 포함해 색소폰, 드럼, 건반, 기타 등을 연주하시면서 노년을 즐겁게 보내시는 분들입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신청합니다. 2529님 보내주신 드리동 라이트의 블랙 앤 화이트. 오늘 한세

0: 퀴즈는 닭에 관한 문제. 세상에서 가장 빠른 닭, 후다닥. 닭이 넘어질 때 나는 소리, 닭깡, 닭이 꽝. 닭은 닭인데 먹지 못하는 닭, 까닭. 예전에 날리던 닭, 한가닥. 그렇다면 제일 비싼 닭은 무엇일까요? 힌트, 대한민국 주식시장. 생각나면 보내주세요. 문자메시지 샵9390, 짧은 문장은 50원, 긴 문장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지금 CBS 레인보우를 듣고 계시면 레인보우 게시판에 바로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6시 29분 지나고 있고요. 오늘 저녁과 내일 날씨 전해드립니다. 기상청 나가 있는 김수진 리포터 전해주세요.
1: 네, 오늘도 종일 흐리고 비가 오락가락하는 날씨에 우산을 챙겨서 다니시는 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는데요. 현재도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약한 비가 내리는 곳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주로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 중북부,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내일도 새벽부터 낮 사이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 다시 비 소식이 있어서 우산 챙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내일 예상되는 강우량은 대부분 5mm 안팎으로 비의 양이 비교적 적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간간이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많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고온 현상은 주춤했지만 습도가 높아서 다소 후텁지근한 날씨를 보인 곳이 많았는데요. 내일도 오늘과 비슷하거나 오늘보다 좀 더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광주 20도, 원주와 대전, 부산 19도로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춘천 27도, 대구 28도, 청주 26도, 광주 25도의 분포로 호남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오늘보다 좀 더 높겠습니다. 특히 이번 주 후반으로 갈수록 낮 기온이 좀 더 오르면서 점점 더 더워지겠고요. 주일인 일요일부터는 다시 30도 안팎의 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저녁 준비하며 잘 듣고 있습니다. 홍지연님 정하신 마이클 런시트락의 25 minutes. 파트리샤 카스의 케네디 로스는 임진규님 정하신 곡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저녁 스케치를 듣다가 남편 직장 문제로 작년 가을에 제주도로 이사와서 듣고 있습니다. 아직은 모든 게 낯설어서 어색하게 지내고 있지만 아파트 뒤로는 한라산이 보이고 앞으로는 쪽빛 바다가 아름답게 보여 앞뒤 풍경이 그야말로 환상입니다. 제주도는 공기가 서울하고 다르고 물맛이 다른 게 이런 곳에서 살면 건강 걱정은 한시름 놔도 되겠다 싶습니다. 초딩 애들은 맨날 아파트 잔디마당에서 뒹굴고 흙을 만지고 꽃을 보고 마구마구 뛰어노는데 아, 참 자랐다는 생각이 듭니다. 옆집에 사는 지영 엄마가 작년 겨울에 만들었다는 유자차를 한 병 줘서 맛있게 먹고 있는데 제주도 유자차 맛은 또 별미네요. 얼마 전에는 지영 엄마가 고사리 꺾으러 가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모든 게 낯설은 제가 이런 체험을 한다는 건 돈 주고도 해볼 요량이었는데 어찌나 고맙던지. 제가 두 집 도시락 그리고 과일을 준비하고 애들과 지영이네 차로 20여 분 달려 중산간 산천단이라는 곳에서 한참 더 들어간 곳에 주차를 했습니다. 지영 엄마는 이곳이 처음이 아닌지 지리를 꿰고 있었습니다. 애들이랑 고사리를 꺾는데 사람이 별로 다니지 않는 곳이어서 지천에 고사리가 많았습니다. 금세 쇼핑백을 가득 채웠죠. 잠시 쉬면서 도시락과 과일을 먹으며 수다를 떠는데 아이들은 벌써 지쳤는지 잠이 들었습니다. 지영 엄마는 해마다 고사리를 꺾어 집에서 말리고 있는데 서울에 있는 언니와 동생에게 붙여주고 친정 엄마께도 가져다 드리면 제사와 명절에 쓴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 저도 서울에 있는 엄마와 동생들에게 보내줘야겠다 싶어 자는 애들을 깨워서 쉴 틈 없이 다시 꺾었습니다. 한 5시간 정도를 허리 굽혀 꺾었더니 양이 꽤나 부풀어 저도 형제들과 나누어 먹을 수 있을 기쁨에 지영 엄마에게 너무도 고마웠습니다. 지난 연휴에는 지영이 엄마하고 1박 2일 일정으로 올레길을 걸었습니다. 이제 남편이 여름 휴가를 받으면 제주도 해안선을 한 바퀴 걷는 테마 여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지도를 보며 계획을 짜고 있는데 초등학교 때 소풍 가기 전날처럼 잠을 설치고 있답니다.

오늘 내 삶의 길목에서 김인수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제주도 고사리 진짜 맛있죠. 낙천 김용수님, 고사리 꺾는 재미가 쏠쏠하셨겠습니다. 부럽습니다. 젊은 태양님, 옆에 계시는 지영 엄마가 먼저 말을 걸어줘서 얼마나 고마우셨을까. 제주살이 부럽습니다. 박미영님, 진짜 부럽습니다. 저는 제주살이는 못해도 이 다음에 한 달 살이 정도는 해보고 싶습니다. 좋은 사람들하고 말해요. 3800님, 여유로운 제주 생활이 그려지는 듯합니다. 제주도 저도 가고 싶습니다. 행복하시기 바라요. 7944님도 보내주셨네요. 오늘 사연 주신 김인수님께 선물 보내드리고요. 이어진 곡은 김태환님이 정하신 곡입니다. 에밀로 해리스의 노래 Wavering Stranger. 배미양의 저녁 스케치입니다.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선열로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경동하우징 40여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5: 빌딩앤리치.
4: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5: 빌딩앤리치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도심지공사 전문 비싼 한 컨설.
7: 도심지공사 알아서 척척 잘하는 곳.

0: 베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3: 원앙아 원앙아, 헌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2: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7: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성공
2: 함께해요.
4: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3: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2: 타왕타왕타 시원해. 타왕타왕타 상쾌해.
3: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2: 왕타 칫솔
3: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4: 시원해.
8: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패키지 여행이 얼마나 좋은지. 좋은 것은 더 좋아져야 하기에 참 좋은 여행이 패키지 여행을 라르고 합니다. 머무르고 싶은 곳에 길게 머물며 여행을 여유롭게, 라르고를 만나보세요.
9: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10: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11: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10: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12: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13: 나르지오 새 모델 김홍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14: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15: 소비자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소비자포럼, 한국경제신문 주관.
16: 고려대역 지나서 경동시장으로 가는 130번 버스 안에서 기사님도 듣고 계시네요. 제가 기사님 딱 뒷자리에 앉아서 들으며 갑니다. 카모메님, 기사님께 감사드려요. 5359님, 리차드 막스의 노래 Right Here Waiting 정하셨네요. 7시에 2부가 이어집니다.

0: 비타민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 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2: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5: 비대 살 땐 당당

0: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1: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2: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3: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4: 판촉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5: 판촉물
4: 고려기프트
5: 답례품
4: 고려기프트
5: 기념품
4: 판촉물을 고려하라
3: 굿즈도 역시 고려기프트

0: 나방엔 인시피오.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 코리아.
1: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그래서 보티의 연주 The Steps of Positano 조진흥님 정하신 곡입니다. 음악 들으며 캠핑 중인데 타프를 두드리는 빗소리, 장작 타는 냄새, 그리고 음악이 너무 잘 어울립니다. 킬리만자로님이 캠핑 중에 보내주셨네요. 결혼 38주년 기념으로 이른 저녁 먹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올해 함께 한 곳을 바라보며 사는 삶이 행복합니다 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9763님. 오늘 런센스 퀴즈는 닭에 관한 문제였죠. 세상에서 가장 빠른 닭 후다닥. 닭이 넘어질 때 나는 소리 닭강, 닭이 꽝. 닭은 닭인데 먹지 못하는 닭은 까닭. 예전에 날리던 닭 한가닭. 그렇다면 제일 비싼 닭은 힌트 드렸죠. 대한민국 주식시장 코스닥이었습니다. 엄마 팔순 여행 갔다가 돌아가는 길에 보냅니다. 엄마가 건강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2399님. 코스닥 한 주 한 주 사모으고 있답니다. 산들바람님. 팝송 명당 저녁 스케치 잘 듣고 있습니다. 4553님. 주식에는 문외한이지만 뉴스에서 잘 듣고 있습니다. 7549님. 퀴즈가 넌센스라 그런지 재미있네요. 퇴근길에 잘 듣고 있습니다. 9338님까지 다섯 분입니다. 화과자를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배미양의 저녁 스케치 2부입니다.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3: 저축은행.
4: 당신에게 대저축은행에
5: 기대세요.
6: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1: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7: 기대만큼, 기댄만큼

0: 5월 23일부터 5월 31일까지 우산시 고인돌공원에서 오해피 장밋빛 축제가 열립니다. 아름다운 조명으로 밤까지 빛나는 꽃내음 가득한 축제 속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특별한 추억을 남겨보세요.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4: 요즘 유산균 장부터

0: 요즘 유산균?
1: 바이크론 간유산균
0: 세종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4: 잘 돌아갑니다.
5: 잘 돌아갑니다.
6: 잘 돌아갑니다.
7: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0: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1: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평동 나비엔.
4: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비가 내리고 하늘이 잔뜩 흐린 오늘은 마음도 괜히 조용해집니다. 햇살 가득한 날도 좋지만 이런 흐린 날이 있기에 우리는 잠시 쉬어가는 법도 배우는 것 같아요. 1585님, 커머더스의 노래 Three Times Lady. 그리고 이어진 페이트 세트라의 노래 Glory of Love는 임현정님 정하신 곡입니다. 이맘때가 되면은 엄마가 좋아하시는 초당 옥수수가 나옵니다. 택배로 보내드렸더니 너무도 좋아하시네요. 우리 엄마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2787님. 오늘 출산한 우리 며느리 명희 고생 많았다. 일란성 쌍둥이 건강하고 사랑스럽게 잘 자라주기를 8758님 손주 보셨나요? 축하드립니다. 이 시간에 듣고 싶은 곡 있으시면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로는 샵9390 짧은 문장은 50원, 긴 문장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그리고 인터넷 라디오 CBS 레인보우는 스마트폰으로 다운

어디서라도 편하게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커피 쿠폰 준비합니다. 커피 앤 퀴즈 타임이 있고요. 신민수님이 정하신 포르투갈 더 맨의 Feel It Still, 어릴 적의 느낌을 아직도 느끼고 있답니다.

본을 준비합니다. 커피앤퀴즈 타임. 이것은 트리키의 음식으로 유명한데 우유의 지방을 그대로 농축시켜 만든 음식입니다. 다른 재료 첨가 없이 우유를 끓여 만드는 것으로 꿀 등과 함께 먹는 게 일반적인데 고영양의 칼슘과 비타민 보급 그리고 장 건강 및 포만감을 주지만 칼로리가 높고 포화지방이 많아 심혈관 질환이 있다면 소량만 섭취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트리키의 음식으로 우유의 지방을 굳혀 크림처럼 만든 유제품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9390으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CBS 레인보우를 듣고 계시면 레인보우 게시판에 바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여군의 야래향 이 곡은 이상욱님 정하셨고요. 마이클 부블의 노래 Save the Last Dance for me 3857님 정하신 곡이었습니다. 오늘 커피인 퀴즈타임 이것은 트리키의 음식으로 유명한데 우유의 지방을 그대로 농축시켜 만든 음식이라 진하고 고소하고 부드러운 맛으로 아주 호평받는 음식입니다. 고영양의 칼슘과 비타민 보급 그리고 장 건강 및 포만감을 주지만 칼로리가 높고 포화지방이 많아 심혈관 질환이 있다면 소량을 섭취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트리키의 음식으로 우유의 지방을 굳혀 크림처럼 만든 유제품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생각나면 보내주세요. 문자메시지 샵 9390 짧은 문장은 50원, 긴 문장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지금 CBS 레인보우를 듣고 계시면 레인보우 게시판에 바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노을 속에 흐르는 추억의 팝송 배미양의 저녁 스케치

잣 베이커의 노래 My Funny Valentine 박상민님 정하신 곡이고요. 아주 오래전에 영화가 떠오릅니다. 작은 사랑의 멜로디 중에 나왔던 곡을 정하셨나요? 비지스의 In the Morning은 김은교님이 정하신 곡입니다. 오늘 커피 앤 퀴즈 타임 튀리키의 음식으로 우유에 지방을 굳혀 크림처럼 만든 유제품 이름은 무엇일까요? 카이막이었습니다. 습도가 너무 높아서 끈끈합니다. 집에 가서 샤워하고 냉동실에 얼려둔 카이막에 소금빵 먹어야겠습니다. 0515님 저의 기분 전환으로 꼭 필요한 게 카이막입니다. 9241님 버스에서 듣고 있습니다. 지친 퇴근길 힐링이 됩니다. 3201님, 9179님, 미향사랑님 다섯 분입니다. 지금 커피 쿠폰을 휴대전화로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신실한 지혜님이 정하셨네요. 사이먼 앤 가펑클, 브릿지 오브 트러블드 워터.

손끝이 작은 힘이 되어주는 것을 느끼며 마음이 따뜻해지고 힘이 나는 기분이다. 엄지척 한 번으로 마음을 전달하는 소중함을 알게 되고 서로를 지지해주고 함께 걷는 인연을 감사히 여긴다. 엄지척 하나로 가벼운 인사를 건네고 서로를 격려하며 나의

다른 시인의 엄지척. 단 1초 만에 기분 좋아지는 마법이 있다면 아마도 엄지척일 겁니다. 네가 최고야. 정말 맛있다. 아주 좋아. 고마워. 어떤 말에도 찰떡같이 어울리는 엄지척. 누군가 지쳐 보일 땐

지금도 매직. 누군가 지쳐 보일 때 엄지척을 해주시면 지치고 힘든 그 마음이 사라지고 힘들고 그 힘이 나는 그런 엄지척. 누군가 좋아졌어요 또는 멋져요 하고 엄지척을 해주면 힘이 나겠지 하셨습니다. 이명길님. 그럼요. 힘이 나고 말고죠. 하루 종일 서서 일하고 지금 퇴근하는 버스 안인데 11-3번 버스기사님도 듣고 계시나요? 음악이 오늘의 피로를 날려줍니다. 아이고, 하루 종일 서서 일하셨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2: 맵슐랭은 한 입만 먹어보면 알 수 있죠. 온몸이 짜릿하게 반응한다는 걸. 알싸한 청양고추와 부드러운 마요 소스가 선사하는 관능적 미식 경험. 아시죠? 맵슐랭은 온몸으로 먹어야 한다. 차담 맵슐랭 치킨.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관절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에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1: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2: 일양약품.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3: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4: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3: 1등을 책임지는 1등
5: 하이엠솔루텍.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6: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7: 올바른 품질하면?
6: 올품.
7: 올품하면?
6: 올바른 품질.
7: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6: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7: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6: 올바른 품질.
8: 올드팝은 뱀이야. 편안한 우리 가요는 김현주. 우리 금방 행복한 동행에서 만나요. 저녁 스케치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사랑을 나누는 겸 명품 수혜당의 화과자 세트, 마임 화장품의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젤 세트, 주식회사 NC 3년근 도라지 배즙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실려서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그런 날입니다. 안팎으로 위아래로 하루 종일 치였더니 내일은 좀 달라지겠지요 하셨어요. 힘드셨구나. 내일은 좋은 일만 많이 있으시길. 이누아님이 루 크리스트의 Settle the Wind 오늘 끝곡으로 같이 할게요. 저는 내일 저녁 6시 다시 오겠습니다. 뱀이 양이었어요.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경복대학교
1: 비대 살 땐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2: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3: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4: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4: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4: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3: 뉴바옴
5: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6: 구스 팔로셀러스
5: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6: 구스 팔로셀러스
5: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6: 구스 팔로셀러스
7: 안녕하세요.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심기남입니다. 매년 6월 첫째 주 수요일은 위건강의 날입니다. 정확한 위 건강 정보를 확인하시고 건강한 삶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의 위 건강,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8: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9: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

0: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4: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DJ 김현주입니다. 벌써부터 벌레 습격이 시작된 것 같아요. 잠깐만 나가도 막 모기에 물리고 나방이 쫓아오고, 아니 이름만 이쁘면 뭐해요? 팅커벨이니 러브버그, 그거 일단 만나면 너무 난감하지 않으세요? 아이고, 나 좋다고 달려드는 게 오늘도 귀찮은 벌레들 뿐이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 자 걸으면 느려지고요, 멈추면 더 달라붙는 상대를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뛰는 거예요. 더 빠르게 뛰면 적어도 만만한 공격 상대에선 제외되지 않을까요? 아니 그렇다고 전력질주는 하지 맛이 없어서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0: 뛰어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요 정도 리듬으로 좀 이렇게 빠른 걸음으로 걸으시는 게 좋겠어요. 정정할게요. 조금 빠르게 걸으세요. 뛰지 마세요. 쿨 아로하 오늘 첫 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많고 많이 더울 거라잖아요. 올여름에. 그래서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겠어요. 근데 우리를 노리는 게 뭐 어디 팅커벨이나 러브버그 뿐이겠습니까? 쉴 새 없이 내 자리 노리고 쉴 새 없이 기회를 노리고 그렇게 노리는 사람들로 인해서 또 바쁜 한 주가 아닐까 싶은데요. 내 속도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정하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운전만 해도 그렇잖아요. 뭐 앞차가 너무 느리면 속도 내서 추월하게 되고 또 뒤차가 너무 빨리 따라오면은 막 불편하고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차선을 내주게 되는데 한 주의 중간이라서 더 땀이 많이 났던 수요일 저녁이 아닐까? 그래요. 나를 이길 상대는 남이 아닌 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5월 27일 김현주 행복한 동행 10시까지 함께합니다. 듣고 싶은 음악, 전하고 싶은 사연 샵 9390 50원의 요금이 부과되고 긴 글은 100원, 레인보우 게시판엔 무료로 글 남기실 수 있습니다.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1: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3: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4: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5: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6: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7: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6: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7: 왕타 칫솔
6: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8: 시원해.
9: 안녕하십니까. KJ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판촉물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현대!

0: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참매실 새벽반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2: 새벽밤 김치,
1: 새벽밤 제조, 새벽 판매.
3: 글레오?
4: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3: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4: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3: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최영준님 청해주신 안치환 내가 만일. 와, 결혼 33주년 되신 거예요? 대학 1학년 때 영어 성경 동아리에서 만나고 5년 연애했고 결혼했고 그렇게 아무 일 없이 평온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더욱더 그렇게 평온한 삶에 플러스 건강하셔야죠. 또 한동주 너를 사랑해 미숙님이 이거 들을 때마다 목소리가 너무 신기해요. FM팝스 한동주님 맞죠? 네, 맞아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궁금해하세요. 7391번으로 아유 러브버그 얘기하니까요. 왜 계양산에 러브버그 많다 그러잖아요. 그쵸 그쵸. 예, 올해는 어떨까 모르겠습니다. 러브버그 이름은 예뻐도 해충은 아니어도 벌레는 벌레잖아요. 그쵸. 예, 저도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좀 피해 다닐

장경애님 어린 시절 바닷가에서 사셨군요. 그때 기억이 새록새록 떠올라요 하셨네요. 김트리오 연한 부두, 또 이무성 사는 게 뭔지 김용기님. 올여름에 기필코 수영복을 입겠다는 각오로 우리 부부 급 다이어트 돌입했는데 왜 밤만 되면 이렇게 먹고 싶은 게 떠오를까요? 0337번으로 글 주셨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야식이 또 기가 막히게 맛있잖아요. 낮에 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습니다. 이문성 사는 게 뭔지 정해 주셨어요? 또 윤세원 환상 병임님 8671번으로 또 한경의 파도였나요? 내국의 음악이어 들었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미용실 가서 긴 머리를 똑 단발했습니다. 이게 다 자기 때문이란 걸 남편은 알기나 할까요? 8307번으로 글 주셨는데 무슨 일이시죠? 남편이 아시려나 모르시려나? 청해 주신 곡입니다. 이소라 바람이 분다.

사람.

0: 사회복지학과, AI 융합기술학과, 음악학과, 뷰티산업학과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을 지금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1: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2: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3: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 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2: 1등을 책임지는 1등.

0: 가족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2: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3: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

0: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의환경.
1: 평택 구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2: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우미,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구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1: 구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구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3: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0: 싫어.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2: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3: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4: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5: 한국소비자브랜드위원회 주최, 한국소비자포럼, 한국경제신문 주관.
6: CBS 음악 FM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함께하고 계시고요. 광고 전에 들으신 곡은 양보경님 1447번으로 청해 주신 도원경 다시 사랑한다면, 또 소향 가슴만 알죠 5513번으로 이소라 바람이 분다 청해 주셔서 함께 들었습니다. 경화님 청해 주신 Fevers 그대로 그렇게 일부 끝곡으로 전해드릴게요. 2부도 계속 함께 걸어요.

0: 꼭 빠르게 인생의 유토피아 성원에르피아.
1: 여름에는 부채 판정매. 다양한 부채 역시
0: 성원에르피아.
2: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3: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2: 디자인도 예쁜데?
3: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4: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3: 필립스 멀티탭.
1: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5: 비대 살 땐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6: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5: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7: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8: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0: 노력이 붙어!
1: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감귤 새순. 숨어있는 진딧물? 깍지벌레. 누가 잡을 수 있을까요?
2: 정답은 엘레스탈. 깍지벌레 탈탈. 진딧물도 탈탈. 빠르고 오래가는 엘레스탈.
1: 봄순 나오면 탈탈 엘레스탈. 신젠타 코리아.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꽃이 피어나듯 기분도 피고 살림도 피고 주름도 펴진 하루였다면요, 바람이 불듯 휘파람도 불고 사랑도 쫙 퍼지는 저녁이면 좋겠어요. 수고한 모두가 기다리는 행복한 시간, 저녁 8시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입니다. 오늘도 함께 걸어요 우리.

라성님님 청해 주신 윤도현 밴드 너를 보내고 들으셨고요. 1976번으로 50대 자영업자인데 주방에서 얼마나 바빴나. 콩국물과 물만 마신 하루였습니다. 아이고도 뭐 이렇게 좀 씹히는 걸 드셔야지 그렇게 국물만 드셔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장사는 시원찮았지만 곧 마감이라 좋습니다. 마무리 함께 할게요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CBS 음악 FM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함께하고 계세요.

0: 국민의 세금 지킴이 만나요.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0: 큐큐큐큐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 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네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4: Good Music Station. CBS FM.

임희숙님은 목소리가 음악인 것 같아요. 와, 가수한테 최고의 칭찬인데요. 박미영님 청해주신 임희숙, 잊혀진 여인. 또 노순희님도 환영합니다. 새싹 열렬히 환영합니다. 또 조용필 허공은 이남의님이 재작년에 돌아가신 부모님이 참 그리운 하루입니다 하셨는데, 아유, 두 분이 6개월 차이로 돌아가셨군요. 생전에 두 분이 엄청 사이가 좋으셨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바로 따라가신 거 아닐까. 벌써 2년이 흘렀네요. 그러게요. 저도 저희 엄마가 가신 지 벌써 2년이 넘었습니다. 그 쓸쓸한 마음, 그리운 마음 100만 번 이해하죠. 조용필 허공 청해 주셔서 함께 들었습니다. 아니 근데 무슨 공사를 얼마나 하기에 한 달 가까이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저렇게 털옷을 입고 있나 모르겠어요. 아, 그걸 또 털옷이라고 생각

생각할 수 있군요. 거울도 안 보여서 너무 불편해요. 우리 아파트 13층 빨리 좀 우리 끝내요 하셨는데, 아 이게 어느 아파트라고 얘기하긴 좀 그렇겠네. 0946번으로 자, 음악으로나마 분위기 바꿔보고 싶다고요. 민혜경입니다. 그대 모습은 장미.

남아영 홀로 가는 길 김효숙님 정해주신 곡이에요. 손님도 거의 다 빠지고 이제 한가해졌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어 하며 저를 위로해주고 싶어서요 하고 청해주신 곡. 정미경님, 오래 다니던 회사와 이별하고 백조로 지내던 중 레인보우를 처음 만났습니다. 그래, 위로가 되세요. 이 시간에 저 꼭 행복해지고 싶어요 하셨는데, 그럼요, 행복해지셔야죠. 그리고 한쪽 문이 닫히면 또 다른 한쪽 문이 열린다잖아요. 좋은 일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또 한혜진 갈색 추억 최영희님 청해 주셨고, 이재영 유혹, 이대만님, 은웅님, 민혜경 그대 모습은 장미, 네 곡의 음악 이어들었습니다. 가정에서 배출한 생활용 쓰레기 수거하러 출근하는데요. 쓰레기 봉투에 날카로운 칼이나 유리 종류 잘 싸서 버려주세요. 매일 다치고 상처나고 정말 두려워요. 아, 또 그런 일을 그렇게 하면서 많이 힘든 상황들이 있으시네요. 8182번으로. 맞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해야 돼요. 쓰레기 봉투에 날카로운 거 버릴 때 종이나 신문지에 잘 싸서 버리자. 알겠습니다. 청해 주신 곡 황태성님도 전주만 나와도 설레는 곡이라고요. 신승훈 보이지 않는 사랑.

0: 6317번으로 청해 주셨는데 현주님 연애할 땐 콧소리 애교도 종종 부리고 그렇게 사랑스럽더니 결혼 17년 차가 되니 아내는 이거 뭐 교관이 따로 없습니다. 그렇게 목청이 큰 여자인지 몰랐어요. 아이들 둘 키우면 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드님이신가요? 두 분 다? 청해 주신 곡 신영원 개똥벌레 들으셨고요. 또 기른정 과거는 흘러갔다 선원규님 청해 주셨고 윤상 이별의 그늘 7132번으로 신승은 보이지 않는 사랑 청해 주신 곡 네 곡 이어들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선물 말씀드릴게요. 30년 전통을 이어받은 약과 전문 이음제과에서 명품 약과 6종 세트, 소중한 옷을 새 것처럼 프랑스 명품 르세라이 마르세유에서 세탁세제, 마이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젤 세트, 하얀 풍선처럼 밝은 피부 발롱블랑에서 선쿠션 멀티밤 세트, 스페인 청정 자연에서 키운 팜팩토리에서 카놀리바 파미고 올리브오일 세트, 의료기기 전문기업 바이메드에서 나디 해피바디 조격기입니다.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0: 콜레스테롤.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절세의 왕 절정.
3: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4: 아니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3: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2: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떡,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우리 회사에 꼭 맞는 솔루션 뭐 없을까?
6: 아이캐스트에서 찾아보세요.
5: 1인 사장님이라면
6: 얼마?
5: 격리 회계는
6: 얼마? 격리
5: 재고, 유통, 생산, 건설 관리는
6: 얼마예요?
5: 인사, 근태, 급여 관리는
6: HR365.
7: 우리 회사 맞춤 솔루션은 아이캐스트.
6: 얼마나 좋은데요?

0: 연간 인당 200만원 장학금을 받는 세종사이버대학교.
1: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패키지 여행이 얼마나 좋은지. 좋은 것은 더 좋아져야 하기에 참 좋은 여행이 패키지 여행을 나르고 합니다. 머무르고 싶은 곳에 길게 머물며 여행을 여유롭게

0: 바르고를 만나보세요.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0: 소개 하면
1: 잘 돌아갑니다.
0: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3: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4: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5: 행복하게 걷고 계신가요? 잠시 후 조금 더 깊어진 밤 10시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에가 이어집니다.
6: 저기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저 내일부터 잠시 자리 비우게 될 거예요. 늘 제가 강조하던 쉼표 저도 좀 찍어보려고요. 그래서 당분간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은 조이포유에서 당신을 향한 노래를 진행하고 있는 최정원 아나운서가 맡아주기로 하셨거든요. 저는 자리를 좀 비우긴 하지만 자리만 비우는 거지 마음은 비우지 않겠다라는 약속 드리면서 오늘 김현주 행복한 동행 마칠게요. 끝곡은 김현철 달의 몰락 전해드리면서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김정훈, 구성의 김문숙, 전 김현주였고요. 내일은 최정원 아나운서랑 함께 걸으세요.
7: 달이 진다, 달이 진다, 달이 진다. 다리신다.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경복대학교.
1: 비대 살 땐 당당.

0: 비데
1: 애플
2: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데는 역시
0: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데 애플
3: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4: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5: 뉴바옴
4: 운동할 때도
5: 뉴바옴
4: 장 건강에도
5: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4: 뉴바옴
6: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7: 구스 팔로셀러스
6: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7: 구스 팔로셀러스
6: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7: 구스 팔로셀러스
8: 안녕하세요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심기남입니다 매년 6월 첫째 주 수요일은 위건강의 날입니다 정확한 위 건강 정보를 확인하시고 건강한 삶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의 위 건강,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9: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0: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천문학자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모두 별에서 온 먼지랍니다. 별의 탄생과 소멸 과정에서 만들어진 원소들이 우주로 퍼져나가 먼지처럼 떠돌다가 지구에 떨어져 생명체를 잃었다는 은유적인 표현일 텐데요. 이 말을 떠올릴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평범한 일상을 사는 것 같아도 우리는 저마다 우주의 빛나는 조각을 하나씩 품고 있다고요. 왠지 내 자신이 작게만 느껴지는 밤이 있습니다. 남보다 뒤처지는 것 같고 나라는 존재가 흐릿하게 보이기도 하고 자꾸만 뒷걸음질을 치는 것만 같을 때. 하지만 잊지 마세요. 우리는 이미 그 자체로 빛나는 별과 같은 귀한 존재라는 걸. 어서 오세요. 여기는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입니다.

0: 6월 27일 수요일 밤 꿈과 음악 사이의 첫 곡이었습니다. 박학기 한동준이 함께했어요. 계절은 이렇게 내리네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허윤입니다. 네, 우리는 모두 별에서 온 먼지들이다. 여기서 밑줄을 그어야 할 부분은 먼지가 아닌 별이겠죠. 스스로를 작다고 여길 때마다 우리는 반짝이는 별의 조각을 하나쯤 품고 사는 존재들이다. 이렇게 말해보는 것도 좋겠네요. 우리 안에 별빛이 가장 조용하게 빛나는 시간,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음악들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휴대전화 문자는 샵 9390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서비스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앱 열려 있습니다.
1: 송실사이버대에서 쏙 실력자 나의 꿈을 쏙 실력 발휘 쏴

0: 여기는 숭실 사이버대.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올바른 품질하면
6: 올품,
5: 올품하면
6: 올바른 품질.
5: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6: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5: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6: 올바른 품질. 올품.

0: 싱크볼 교체는
1: 아티잔
0: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2: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3: 카티프로 시!

0: 앞으로.
1: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2: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3: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4: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2: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여행 스케치의 옛 친구에게 유재하 우울한 편지 두곡 전해드렸습니다. 비가 오락가락하는 날이에요. 그 덕에 퇴근길이 아주 운치 있습니다. 2498번으로 보내주셨어요. 지금 들어가시나 봐요. 좀 늦으셨나요? 오늘 하루도 애쓰셨습니다. 며칠 동안 날씨가 흐리고 찌뿌둥해서 그런가 마음도 축축 처지네요. 꿈은 들으며 조용히 하루 마감합니다. 심프리님. 비가 와서 시원한 밤 너무 좋네요. 담다리님. 똑같은 날씨를 마주하면서도 또 받아들이는 마음은 이렇게 다 다르네요. 어제 정도까지 오고 그칠 줄 알았는데 오늘 또

우는 듯 하다가도 오락가락하고 그러네요. 오늘 오프닝 들으시고 9024번으로 보내주셨어요. 요즘 제가 그래요. 회사 일이 없어서 휴직한 지 4개월이 되어 가는데 왠지 점점 작아지는 듯 소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지런히 음악 듣고 책도 보고 그럽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흐린 날의 연속. 지금은 주룩주룩 비도 오고 내일은 싱그러운 햇살이기를 바라보네요. 하셨어요. 네. 마음의 날씨만큼은 쨍쨍 햇살이 가득 내리쬐기를 저도 바랄게요.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꿈꿈과 함께여 행복한 행복버스 20분 차로 마지막 운행합니다. 안형규님. 아, 이제 출발하셨는 모양이네요. 한 코스라고 해야 되나? 마지막 운행 한 바퀴 다 도는데 얼마 정도 시간이 걸리시려나요? 안전운전 하시고요. 고맙습니다. 퇴근길이에요. 652번 버스 타는데 꿈은 방송 들립니다. 반가운 마음에 몇자 적어보아요. 기사님, 빗길에 안전운전 부탁드립니다. 음악은 마음의 안식처님. 듣고 계신가요? 고맙습니다. 이 노래는 우리별 이루님이 청해 주셨어요. 내일 기억을 걷는 시간.

포르투갈어에 드진 하스간수라는 단어가 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즉흥적으로 상황을 헤쳐가는 능력, 일단 굴러가게 만드는 힘, 어떻게든 해결해내는 것을 뜻한다. 포르투갈 사람들은 이걸 일종의 삶의 기술로 여기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 말에 약간의 자부심도 갖는다. 준비가 다 되어 있지 않더라도 어떻게든 해내는 건 능력이자 실력이라는 것. 생각해보면 살면서 계획대로 된 일이 얼마나 될까? 촘촘하게 세운 계획이 예상치 못한 변수 하나로 와르르 무너지는 건 일상 다반사고, 오히려 임기응변으로 결정한 일이 더 잘 풀렸던 적이 많기도 하다. 준비를 열심히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때론 과감하게 뛰어드는 용기가 더 필요하다는 것도 우리는 안다. 레시피 없이 뚝딱거리다 보면 세상에 하나뿐인 요리가 탄생하고, 악보 없이 멜로디를 흥얼거리다 보면 어느새 곡이 하나 만들어지고, 말이 안 통해도 손짓 발짓이면 어떻게든 길을 찾아가게 되는 그런 일련의 경험들을 축적하면서 말이다. 밤의 끝자락에서 혹시 아직 마음속에서만 맴돌고 있는 일이 있다면 완벽한 준비를 기다리기보다 일단이라는 돌멩이를 먼저 던져보는 건 어떨까? 의외로 삶은 시작한 사람에게 다음 길을 보여주기도 하니 말이다.

긴 하루의 끝, 마음을 채우는 이야기 한 조각 나눕니다. 밤의 끝자락에서 함께 하셨고요. 이어서 들으신 노래 맛있다 밴드였습니다. 돌멩이.

0: 사이버대학교. 연간 인당 200만원 장학금을 받는 세종사이버대학교.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6: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7: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8: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7: 1등을 책임지는 1등.

0: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2: 친구가 라디오 듣는데 쿨 노래 너무 좋다고 톡이 와서 바로 저도 라디오를 켰습니다. 강동구 최정한 미경이 듣고 있냐고 전해주세요. 여름 겨울님 강동구 최정한 미모가 상당하신가 본데요. 듣고 계신가요? 고맙습니다. 7287번으로는 밤에 라디오 들을 게 없을까 계속 여기저기 찾다가 지난주부터 꿈을 발견하고 잘 듣고 있습니다. 노래도 네, 분위기도 너무 마음에 들고 감사해요. 안정되고 따스한 기분. 네, 반갑습니다. 앞으로 오래 뵐 수 있기를 바랄게요. 꿈과 음악 사이의 일부 끝곡은 블랙사파이어님이 청해 주셨어요. 저 이 시간에 오픈 샌드위치 만들어 폭풍 흡입하고 집안에서 어슬렁 서서 거닐며 듣습니다. 사워도 바삭하게 굽고 오이 채 썰어 양파랑 딜이랑 그릭 요거트에 섞어 치즈 한 장 올리고 듬뿍 담아 후추 팍팍 올리브오일 팍팍 너무 맛있어요. 꼭 해드세요. 어디도 적어두겠습니다. 노래는 굉장히 분위기 있는 노래를 청해 주셨는데요. 성시경의 그날 이후로 전해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올게요.

0: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 제품을 한 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 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 박람회.
1: 비대 살 땐 당당.

0: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1: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2: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3: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0: 번째 나방엔 인시피오.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 코리아.
1: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렉

0: 양이관의 지금 자연은
1: 여름철 농촌의 논에서 흔히 들리는 소리 끄르르륵 끄르르륵 이 참개구리의 소리는 대부분 수컷이 암컷을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암컷도 소리를 낸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참개구리는 짧은 번식기에 많은 개체가 한꺼번에 모이기 때문에 수컷 간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이 과정에서 산란을 마친 암컷에게도 수컷이 계속 접근해 포접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암컷이 짧게 소리를 내면 나는 지금 번식할 수 없다는 신호가 되고 수컷은 더 이상 접근하지 않고 물러납니다. 수컷 참개구리의 소리는 사랑의 노래이지만 암컷의 소리는 거절의 신호입니다.
2: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3: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2: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노래 옛날에 진짜 좋아했는데 좋은 거에 비해서 좀덜뜬 느낌? 진짜 너무 좋아요. 이서아님 보내주셨어요. 그쵸. 그래도 어느 정도, 인기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서아님에게 좀 부족한 느낌이 드셨나 봅니다. 현승민 씨였죠. H의 이전니였습니다. 꿈과 음악 사이에 2부 문을 열어봤네요.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3: 저축은행, 당신에게 대 저축은행에.
2: 기대세요.
3: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1: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4: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요.

0: 5월 23일부터 5월 31일까지 우산시 고인돌공원에서 오오 해피 장밋빛 축제가 열립니다. 아름다운 조명으로 밤까지 빛나는 꽃내음 가득한 축제 속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특별한 추억을 남겨보세요.
1: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패키지 여행이 얼마나 좋은지. 좋은 것은 더 좋아져야 하기에 참 좋은 여행이 패키지 여행을 나르고 합니다. 머무르고 싶은 곳에 길게 머물며 여행을 여유롭게 나르고를 만나보세요.
2: 절세의 왕 절정.
3: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

0: 최소나 만들러.
1: 아니되옵니다. 절세계 예상기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0: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러.
2: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서명서 및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3: 현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Good Music Station. CBS FM.

9006번으로 청해 주셨던 김현우, 오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 이어드린 두 곡, 김윤아의 고잉홈, 소향이 부른 바람의 노래였습니다.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에 2부 함께하고 계세요. 11시 19분 향하고 있습니다. 폴라리스님, 며칠 전부터 넓적다리가 아무 이상 없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참다 참다 병원 가니 대상포진이라는 걸 알았네요. 옷에 스치기만 해도 아파요. 맞아요. 그게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잘 때도 그렇게 아프고 어떡하나. 요즘 많이 피곤하셨나 보네요. 약 드시는 거죠? 얼른 나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저희 네 식구 신나게 제주에 가서 열심히 말 타고 왔어요. 간만에 가족 승마라 저희 부부는 삭신이 쑤시지만 즐거웠던 추억입니다. 2092번으로 보내셨어요. 아직 제주에 계신 건가요? 돌아오신 건가요? 행복하게 잘 시간 보내신 것 같네요. 그리고 뒷산에 올라 오디나무에 오디가 열려 있어서 한 움큼을 따먹었네요. 단맛과 상큼함이 입안에 녹아듭니다. 4791번으로 보내주셨고요. 오디. 아, 그렇죠. 이렇게 생겼었죠. 그리고 5502번으로는 요즘은 어딜 가더라도 장미꽃이 참 아름답게 피어있는 걸 보게 됩니다. 출퇴근길 가로수길에 장미꽃을 보니 괜히 제 곁을 후련히 떠나신 엄마 생각이 참 많이 나네요. 보고 싶은 밤입니다.

바보같이 아쉬운 많은 노래가 하늘을 닿기를 당신 향해 밤새운 내 기도가 마음에 닿기를

방탄소년단 Life Goes On 0340번으로 청해 주셨고요. 101의 Beautiful 그리고 조금 전에 들으신 노래 9391번으로 청해 주셨어요. 너 없인 안 된다 B2B의 노래였습니다. 요즘 차에서 라디오 안 듣는 사람들도 많죠. 좀 전에 손님 차에서 라디오 좀 틀어주시겠냐고 했더니 힘들게 주파수를 맞춰주시더라고요. 잠시 후 슬쩍 주파수를 저장하더군요. 꿈 식구 한 명 더 늘어났어요. 아, 대리기사님이신 거예요? 손님 차에서 라디오 좀 들을 수 있을까 했더니 힘들게 또 저장하셨다니 다행이네요. 감사합니다. 아, 스머프님 고맙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블루베리가 눈에 좋다고 해서 한 팩 사와서 냉장고에 넣어두었는데 원래 과일이나 채소를 안 좋아하다 보니 며칠째 통 안에서 잠자고 있네요. 과일도 조금 먹어보려고 토마토도 사두었는데 영 안 먹어지네요. 이러니 잔병치레를 하나 봅니다. 하셨어요. 아 그렇구나. 과일 채소 잘 안 드시는 분들 계시죠. 과일은 웬만하면 다들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안 드시는 분들은 전혀 안 드시더라고요. 하나하나 한번 조금씩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요? 아직 안 먹어본 거부터 해서 조금씩 조금씩. 블루베리는 저는 얼려서 먹어도 맛있던데.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징검다리님은 아주 오래전 잊고 있었던 친구와 연락이 됐어요. 저의 폰이 리셋이 되면서 친구들 연락처가 다 없어져 버렸는데 기다렸던 친구의 연락이 너무나 반갑고 좋아서 곧 만나자고 약속을 잡았어요. 그 친구를 생각하니 오늘 밤은 설레서 잠을 설칠 것 같습니다. 하셨네요. 아, 그러게요. 그쪽에서 먼저 연락을 해줄 때까지 마냥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어서 얼마나 반가우셨을지 짐작도 안 가네요. 그러게요. 오랜만에 회포도 푸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고 오시길 바랍니다. 9624번으로 청해주신 노래 준비했어요. 박기영의 산책.

0: 박혜영의 산책, 이어드린 곡 박정현의 음성이었습니다. 생활의 발견.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0: 명동하우징 42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빌딩앤리치.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빌딩앤리치.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1: 명동.

0: 닭고기 하면 하림.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1: I love you.
0: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1: I love UU. UU 제약이죠.
0: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UU.
1: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UU.
2: UU 제약.
3: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4: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평동 나비엔.
4: 꿈과 음악 사이를 지나 다시 시작하는 밤. 잠시 후에 만나요. 꿈과 음악 사이의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파이프라인님이 청해 주셨어요. 전람회의 노래 세상의 문 앞에서 전해드리고요. 저는 내일 밤 10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함께한 2시간 오늘도 행복했어요. 허윤이었습니다.

0: 뉴바움.
1: 운동할 때도
0: 뉴바움.
1: 장 건강에도
0: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 기능 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1: 뉴바옴.
2: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3: 구스 팔로셀러스.
2: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3: 구스 팔로셀러스.
2: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3: 구스 팔로셀러스.
4: 안녕하세요.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심기남입니다. 매년 6월 첫째 주 수요일은 위건강의 날입니다. 정확한 위 건강 정보를 확인하시고 건강한 삶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의 위 건강,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5: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시작하는 밤 백원경입니다. 오늘 첫 곡 Band Force 5입니다. Still Fighting It.

Ben Forrest's Still Fighting It 시작하는 밤 첫 곡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원경입니다. 지난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이 시간 어떤 마음으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고 계신지요? 여러분의 이야기 나눠주시고요. 같이 듣고 싶은 노래도 보내주시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는 샵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 100원의 이용료 있어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커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쿠폰 준비하고요. 여러분의 이야기 신청곡 기다릴게요. 잠깐만요.

0: 국가 자격증부터 민간 자격증, 수료증까지 한 번에 세종에 응원합니다.
1: 도심지공사 전문 비싸난 건설.
2: 도심지공사 알아서 척척 잘하는 곳 어디 없나?
3: 도심지공사는 달라야 하니까 빌사남 건설에 맡기세요. 빌딩, 신축, 리모델링까지 복잡한 도심지공사는
1: 도심지공사 전문 빌사남 건설.
4: 쇼리실라!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해변순
1: 알콩 간장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경동하우징 40여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4: 빌딩앤리치.
3: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4: 빌딩앤리치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5: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4: 도대체 어떻게?
3: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1: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6: 리메이드 서울.
7: 카티 프로 시!

0: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심의필 다림티센.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2: 경리.

0: 사회복지학과, AI 융합기술학과, 음악학과, 뷰티산업학과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을 지금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여기가 뉴욕입니까?
1: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레디 가가 브래들리 쿠퍼가 함께 노래한 Music to My Eyes, Star is Born OST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앞서 들은 곡은 Westlife의 Flying Without Wings, 6901번님의 신청곡이었어요. 이번에 내린 비가 반가웠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더워서 퇴근하는 길이 힘들고 지쳤었는데 시원한 느낌, 기분 좋은 퇴근길이었거든요. 거기에 시밤까지 좋은 노래들로 제 마음을 다독여주는 것 같아서 힘이 납니다. 시밤이 끝나기 전에 집에 도착하더라도 이 느낌에 잠들기 어려울 것 같기도 해요. 웨스트라이프의 Flying Without Wings 듣고 싶어서 신청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에 도착하시면 레인보우 앱 켜두고 누워서 이 시간 즐기셔도 좋을 것 같아요.

7234번님. 대학 입학하면서 3월부터 처음으로 자취를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혼자 있으니까 생각보다 외롭고 적적했는데요. 우연히 라디오 틀었다가 위로받게 된 것 같아요. 앞으로 매일 출석 도장 찍으러 올게요. 기다리겠습니다. 7234번님께 커피 한 잔 전하고요. 청하신 곡 샘 스미스의 I'm not the only one 전해드리죠.

늘어진 그늘의 무게, 무겁게 내려앉은 침묵. 손에 잡히지 않은 채 다시 제자리를 맴돌아. 익숙한 침묵 위로 남겨진 조각, 길을 잃고 머물러. 숨소리만 가득한 흐트러진 꿈, 숨을 비워. 말없이 깊어지는 밤, 가라앉은 순간. 그 속에 있어 익숙하게 기운 이 방. 내려놓은 맘과 나란히 있어. 숨소리만 가득한 흐트러진 꿈, 숨을 비워. 말없이 깊어지는 밤, 가라앉은 순간. 그 속에 있어 익숙하게 기운 이 방. 내려놓은 마음과 나란히 있어. 어느새 지나온 이 길, 길어진 그림자 그 위에 있어. 손에 잡을 듯한 꿈과 내려놓은 마음과 나란히 있어. 너드 커넥션의

좋은 드라마는 막을 내려도 한동안 그 여운이 가잖아요. 며칠 전 막을 내린 모자무사. 모두가 자신의 무가참과 싸우고 있다. 아직도 그 여운에 계신 분들 있을 것 같은데요. OST에서 너드 커넥션의 서영주가 노래한 나란한 밤 같이 읽고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함께한 곡은 조소정의 밤 익어가는 이었어요. 매일 자정부터 2시 당신의 밤을 위한 음악이 흐르고 있습니다. 시작하는 밤 백원경입니다. 함께하고 계세요. 5891번님, 늘 이 시간에 일하는데 라디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듣다가 처음으로 문자를 보내봐요. 날씨가 술 한잔 생각나는 날이네요. 2시 30분 돼야 일이 끝나는데 그래도 음악 들으면서 힘내봅니다. 아이고, 술 대신 커피가 그래도 나을 것 같아요. 5891번님께 커피 한잔 전합니다. 토토로 밈님, 내일 출발합니다. 광주에서 나주 1박 2일 출장. 짐 싸기 완료하고 잠시 일정 점검하고 있어요. 시밤과 함께하며 정리정리. 기회되면 정인의 노래 한 곡 부탁드립니다. 오르막길 미워요 장마 등등 아무거나 다 좋아요. 정인의 목소리 밤에 들으면 더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머지않아 장마도 시작되겠죠. 정인과 우디가 함께 부른 노래로 장마 전해드리고요. 소유 권정열이 함께한 어깨 이어서 듣죠.

소유 권정열의 어깨였고요. 앞서 들은 곡 우디와 정인이 함께한 장마였습니다. 조용히 하루를 마감하며 듣다가 살짝 인사 나눕니다. 시밤님들 연속으로 좋아하는 곡들에 이끌리듯 들어와 함께하네요. 달빛 산책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니1004님 이 시간 어디에선가 원경님의 방송을 들으며 위로받고 힘내는 많은 청취자들을 위해서 항상 건강하시고 힘내주시길 응원합니다. 시밤 사랑합니다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언제나 어깨를 내어드릴 수 있도록 예, 건강관리 잘 하겠습니다. 시카고의 If You Leave Me Now 판교 금사빠님 청하셨네요.

시카고의 If You Leave Me Now, 몰트나크의 Can't Take My Eyes Off You 두 곡 들었습니다. 자주 듣던 노래 들으니까 기분도 좋고 푸근해지네요. 끝까지 듣는 경우는 드물지만 들을 때마다 느끼는 건 MC분 목소리가 좋다는 거. 2706번님 감사합니다. 오늘 2부까지 같이 가보시죠. 특별히 좋은 곡들로 준비해 놓겠습니다. 4플레이 101 이스트바운드 들으면서 시작하는 밤 2부로 가죠.

0: 영양제 나방엔 인시피오. 아주 그냥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 코리아.
1: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2: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다이애나 크롤의 목소리 Just the way you are 함께했습니다. 시작하는 밤 백원경입니다. 2부도 여러분의 이야기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보내시면 돼요.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 있습니다. 어디에서나 무료로 자유롭게 참여하실 수 있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도 열려 있어요. 시작이 좋은 밤, 시작하는 밤 백원경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도심지 공사 전문 비싸난 건설
2: 도심지 공사 알아서 척척 잘하는 곳 어디 없나?
3: 도심지 공사는 달라야 하니까 빌사남 건설에 맡기세요. 빌딩, 신축, 리모델링까지 복잡한 도심지 공사는

스티브 타일러의 노래로 The Way You Look Tonight 들었고요. 앞서 전해드린 곡은 마이클 부블레, 넬리 퍼타도의 꽌도 꽌도 꽌도였습니다. 처음 방문합니다. 다들 행복한 밤 되세요. 마카롱님 보내셨고요. 6901번님, 일이 좀 밀려서 지금 퇴근하는 중입니다. 고요하고 아름다운 노래들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퇴근길까지 걸어가는데 저의 고막 친구가 된 시밤에 감사한 마음이네요. 케이시 무스그레이브스의 레인보우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같이 듣고요. 제임스 잉그램의 Just Once 이어서 함께 할게요.

마크 앤서니의 You Sang to Me, 타니타 디카람의 Twist in My Sobriety, 로비 윌리엄스의 Supreme까지 세 곡 들었습니다. 7712번님, 아들이 제주에 살아요. 제가 워킹맘이었어서 솔직히 음식을 잘 못하거든요. 아들이 혼자 자취 중인데 한 번도 밑반찬을 보내주지 못해서 오늘 마음 먹고 장 봐와서 지금 이 시간에 블로그 보면서 열심히 노력하며 만들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 보내주려고요. 제발 맛있어야 할 텐데. 원경님이 맛있어져라 얍! 해주세요. 엄마가 해준 반찬인데요. 어떻게 맛이 없을 수가 있겠어요. 아무리 많은 진수성찬을 먹는다고 해도 돌고 돌아 제일 맛있는 건 집밥이잖아요. 엄마 밥. 엄마가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보내주셨다는 생각에 밑반찬 받자마자 맛도 보기 전에 아마 배가 부를 겁니다. 맛있을 거예요. 신효범의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청하셨네요. 전해드리고요. 커피도 한 잔 전할게요.

신여범의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김건모의 아름다운 이별. 이승철의 서쪽 하늘이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이에요. 오리엔탱고의 연주 천사의 밀론가 들으면서 인사드립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 오늘도 시작이 좋았습니다.

0: 안녕하세요.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심기남입니다. 매년 6월 첫째 주 수요일은 위건강의 날입니다. 정확한 위 건강 정보를 확인하시고 건강한 삶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의 위 건강,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1: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3: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문득 돌이켜보면 모든 건 한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흐드러지게 피어있던 벚꽃도 흩날려 사라지듯이 봄꽃도 한때고요. 평화로운 휴일도 사랑과 이별도 모두 그렇죠. 영원하지 않다는 의미가 담겨있어서 아쉽기도 하지만요. 힘들고 괴로운 일 또한 결국은 지나간다는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가 지나쳐온 수많은 한때 중 하나가 되겠죠. 그러니 붙잡을 수 없는 것에 연연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내 곁에 머무는 이 순간을 온전히 느껴보기. 어차피 지나갈 소중한 순간들이니까요.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5월 27일 수요일 아침의 첫 곡은 영화 오즈의 마법사 가운데 Over the Rainbow를 소프라노 실비아 맥네어 그리고 앙드레 프레빈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돌이켜보면 정말 많은 것들이 한때였던 것 같습니다. 정신없이 지나갈 땐 몰랐는데 시간이 흐른 뒤에야 아, 그 시절 참 좋았지 하고 떠올리게 되죠. 참 신기한 건 지나간 시간들은 꼭 그때보다 더 아름답게 기억된다는 거예요. 당시엔 분명 힘든 일도 많았고 불안하고 지치는 날들도 있었는데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나면 이상하게 좋은 장면들만 남습니다. 그때가 좋았지. 함께 웃던 얼굴, 또 그 계절의 공기, 또 별것도 아니었던 그런 지나간 대화들 같은 것들도 말이죠. 아마 사람은 지나간 시간을 그리워하며 살아가는 존재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문득 언젠가 사무치도록 그리워하게 될 지금 이 순간을 대충 흘려보내지 말아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결국 오늘도 훗날엔 그때 참 좋았지 하고 떠올리게 될 소중한 한때일 테니까요. CBS 마가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는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가브리엘 포레이 로망스 보내드렸습니다. 토미 라일리의 하모니카 연주였습니다. 이 하모니카, 기타, 이렇게 뭔가 또 지난 추억을 자극하는 그런 음색을 가진 악기들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아, 오늘 날씨랑도 참 잘 어울렸습니다. 청취자 참여 안내해드릴게요. 휴대폰 문자 메시지는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사연은 50원, 긴 사연은 100원이 듭니다. 그리고 모바일과 PC에서 CBS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방송도 쉽게 들으시고 문자 참여도 무료로 하실 수 있죠.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인스타그램 계정 주소는 아당 CBS 영문으로 ADANGCBS 쭉 풀어서 쓰시면 되고요. 저희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검색하셔도 인스타그램으로 연결됩니다. 또 매일 만나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에는 드볼작의 슬라브 무곡 전곡을 순서대로 보내드리고 있죠. 많은 분들이 역시 날씨 이야기 해주고 계십니다. 뭐 비가 많이 쏟아지고 있지는 않지만 잔뜩 흐려 있고요. 또 오늘 하루 종일 중간중간 이렇게 비가 올 거라고 합니다. 이런 날씨는 내일까지 이어질 것 같고요. 또 이런 날은 음악 들으면 촉촉하고 분위기 좋으니까 날씨에 어울리는 그런 아름다운 음악들 함께 하겠습니다.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 23번 A장조 쾌일번호 488 피디님이 3악장 준비해 주셨네요. 저는 당연히 2악장을 준비해 주실 줄 알았는데 한번 신나게 기분 좀 업 시켜드리고 싶은 모양입니다. 알레그로 아싸이 함께 듣죠. 프리드리시 굴다의 피아노, 니콜라우스 아르논 크루가 주연하는 로열 콘서트 헤바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3번 A장조 쾌일번호 488 가운데 3악장 알레그로 아사이 프리드리시 굴다의 피아노와 니콜라우스 아르논 크루가 지휘하는 로열 콘서트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뭔가 조금 가라앉으려고 하는 마음을 아주 바짝 말려주면서 기분 좋게 해주는 아주 상큼한 음악이었습니다. 8441번님이 사연 보내오셨는데요. 며칠 전 정원님이 장애우들과 함께한 음악회 이야기 하셨는데 어제 저에게도 장애천사들에게 축복을 받는 시간이 있었답니다. 인덕장애인 학교에서 30여 명의 합창단이 제가 있는 선한빛 요양병원에 찾아와서 암 환우들과 또 병원 관계자들과 다 함께 너무나 아름답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야, 우리 8441번님 정말 아름다운 순간 함께 나눠주셨네요. 인덕장애인학교 합창단의 노래가 이 병원 안을 가득 채우면서 그 환우들과 함께한 그 시간, 아 얼마나 축복의 무대였을까요. 음악이 전해준 그 따뜻한 위로와 희망 오랫도록 마음에 남을 것 같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길로 부산행 주말 기차표를 끊었습니다. 왜 부산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바다가 보고 싶었고 다대포항의 불그스름한 노을이 떠올랐어요. 실은 지금 이곳만 아니면 어디든 괜찮다는 마음이었죠. 그 마음 하나로 도망을 쳤습니다. 도피였어요. 처음엔 스스로가 조금 나약하게도 느껴졌지만 그럼에도 이거 하나만은 확신했습니다. 지금 나에게 이 도피가 참 이롭다는 것. 기차를 타자마자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거리의 사람들, 구름이 짙은 하늘, 그 틈으로 삐져나온 햇살이 옅게 보였습니다. 꽉 막혀 보였던 길이 자유로이 느껴졌고 기차를 타고 가는 2시간, 3시간 내내 이를 마음속에 되새겼어요. 그러다가 졸음이 쏟아지면 미뤄두었던 잠을 청했죠. 모든 것이 자연스레 흘러갔습니다. 도피는 나쁜 걸까요? 때로는 도피하지 않고도 현실에서만 가치를 채우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마음처럼 쉽지는 않더라고요. 효율적으로 하루를 보내고 쓸모있는 사람이 되려고 할수록 나는 그 하루의 의미를 찾는 주체가 아니라 그저 하루를 채우는 수단이 되는 기분이었어요.

있어요. 환기하고 싶다는 건 결국 현실을 잘 살아내고 싶어서 회복이 필요하다는 뜻이겠죠. 그렇게 유한한 도피를 하고 오면 마음이 조금은 개운해집니다. 여러분은 언제 훌쩍 떠나고 싶다는 마음이 드시나요? 제 일기장에서 꺼내본 도피의 순간들은 이런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나라는 사람이 희미해질 때, 내가 낯설게 느껴질 때, 새로움이 필요할 때. 도피를 선언한다는 건 포기하거나 외면하자는 말이 아니라 가끔은 놓아주어도 된다는 것. 이 지구의 작은 점이 되어 세상을 잠시 유영하고 언제든지 돌아와도 된다는 것. 무엇보다 저는 훗날의 나 자신에게 더 이상 미안해지고 싶지 않았어요. 도피의 순간과 이유를 이렇게 적어내려왔지만 실은 나 자신의 도피의 이유나 변명은 필요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인지 가끔은 혼자 어딘가로 훌쩍 떠나고 싶어집니다. 다시 돌아올 걸 알면서 떠나는 이 마음은 도피보다는 어쩌면 환기라는 말이 더 잘 어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그의 페르빈체 일모음곡 가운데 아침의 기분 에사페카 살라넨이 지휘하는 오슬로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음악에 앞서 제가 소개한 이야기는요. 작가 최유진의 책 혼여행 기록집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카라님이 하루를 채우는 주체가 아니라 하루를 채우는 수단. 이 글귀에 마음이 찡합니다. 도피할 곳은 어디일까요? 가끔은 저를 놓아주어도 된다는 거죠. 도피하고 싶네요. 아, 어쩜 이렇게 진심이 전달될까요? 우리 카라님. 도피 적극 권장드립니다. 어차피 도피가 아니라 환기잖아요. 돌아오실 거니까 환기 한번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752번님도 훌쩍 떠나고 싶을 때 건강할 때는 시간 나중에 얼마든지 있으니까 미루고 아직 때가 아니잖아 했던 생각들 아프고 나서야 여행이든 내가 좋아하는 일들을 그때 했더라면 후회가 없었을 것 같아요 라고 지혜로운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요. 가끔 이렇게 이유 없이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어질 때 있죠. 지금 있는 자리에서 잠시 벗어나고 싶은 마음. 그걸 도피라고 또 나약한 마음이라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다시 현실로 돌아오기 위해서 숨을 고르는 시간에 가까운 거겠죠. 회복을 위한 저자의 표현처럼 정말 환기라는 말이 딱인 것 같아요. 늘 같은 자리에서만 버티다 보면 마음도 쉽게 지치니까요. 잠깐 떨어져 바라보는 시간, 뭐 혼자 좀 걷고 멍하니 뭐 바다를 바라본다거나 하는 그런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회복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왔을 때 익숙했던 일상도 좀 다른 표정으로 보이게 되죠. 고민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큰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한번 다녀오시는 것도 도피 다녀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이어지는 곡은요. 주드추님이 신청해 주신 곡 함께 듣겠습니다. 사라 브라이트만의 노래로 넬라 판타지아 함께 하시죠.

넬라 판타지아, 사라 브라이트만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예전에 저를 참 아껴주시던 어른 한 분이 계셨어요. 지금은 세상을 떠나시고 안 계신데 그분이 저한테 정원 씨는 무대에서 음악을 연주하고 또 이렇게 방송에서 음악을 들려주면서 따뜻한 이야기로 사람들을 위로하는데 본인은 어디서 힘을 얻나요? 이렇게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온화하게 물어주셨던 기억이 나요. 저는 그걸 물어주신 것 자체로도 참 많은 위로를 받았는데 한번 생각해 봤더니 아유 저는 연습을 하면서도 음악하고 어쨌든 그 악보 통해서 작곡가의 또 음성을 들으면서 음악으로 힘을 얻고 또 방송하면서는 우리 여러분들이 또 게시판에 남겨주신 따뜻한 글들 보면서 정말 많은 힘을 얻고 있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뭐 아까 전에 도피우는 했지만 저는 도피 없어도 늘 매일매일 그런 에너지를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하죠. 자, 이어지는 순서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입니다. 오늘 클래식 전곡 감상에서는 드볼작의 슬라브 무곡 오피 72 가운데 노른자라고 할 수 있는 두 번째 곡 2단조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어쩌면 제가 슬라브 무곡 전곡을 한번 들어봐야지 할 때 이 곡 때문에 시작한 것일 수도 있어요. 이 곡은 알레그레토 그라치오조라는 템포 지시처럼 우아하고 부드러운 움직임 속에 어딘가 또 쓸쓸한 정서를 품고 있는데요. 춤곡이지만 단순히 흥겹기만 하기보다 정말 슬라브 음악 특유의 그 서정, 그 색채가 아주 자연스럽게 스며있습니다. 향수가 밀려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특히 이게 선율이 반복될수록 어떤 기억을 조용히 되새기는 듯한 분위기가 느껴지는데 오늘 뭐 오프닝과 이야기 하나로 들려드렸던 그런 내용과도 아주 참 잘 어울리는 음악이에요. 오늘 아주 딱이네요. 자, 찰스 맥크라스가 지휘하는 체코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하겠습니다.

클래식 전곡 감상으로 함께하고 있는 드볼작 슬라브 무곡 전곡. 오늘은 오피 72 가운데 잘 알려진 2번 2단조 알레그레토 그라치오조를 찰스 맥크라스가 지휘하는 체코 필라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레인트리 님이요. 마음속이 가을 낙엽이 되는 마법. 와, 정말 작가님 맞으시네요. 어떻게 이런 표현을요. 음악이

순간적으로 우리 마음을 가을 낙엽으로 빛깔로 물들였습니다. 6829번님은 안개 낀 목장에서 듣는 슬라브 무곡 정말 환상이네요 하셨는데, 이야 이것도 상상해보니까 너무 근사해요. 안개 낀 목장에서 듣고 계신 슬라브 무곡. 이렇게 저는 여러분들이 한마디씩 보내주신 걸로 제가 목장도 갔다가 저 멀리 어디서 갔다가 시골 평상에도 누웠다가 하잖아요. 이러니까 위로를 안 받을 수가 없죠. CBS 마가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8147번님이 사연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부산에 사는 청취자입니다. 저는 음악은 좋으나 클래식 접근은 좀 어려웠는데 누구든지 부드럽게 스며들 수 있는 클래식 음악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친정어머니랑 지금 잘 듣고 있어요. 오늘 하루는 기쁘고 우아한 나로 살 수 있을 것 같네요 하셨습니다. 부산에서 아까 전에 작가가 도피를 간 부산에 살고 계시는군요. 얼마나 좋으세요. 감사드리고요. 어머니랑 함께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1부 끝곡으로는 막스 브루흐의 비올라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로망스 F장조 준비했습니다. 제라드 쿠스의 비올라와 리옹 오페라 오케스트라 연주고요. 1부 끝곡이에요. 이 곡 듣고 우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죠.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2부 첫 곡은 이은상 씨 홍난파곡 옛동산에 올라 바리톤 최현수의 음성으로 보내드렸고요. 아, 메밀동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이 바리톤 최현수님은 1990년에 차이콥스키 국제 콩쿠르 성악 부문에서 동양인 최초로 1위를 차지하면서 우리나라 성악계에 큰 이정표를 세웠죠. 그 외에도 베르디 국제 콩쿠르 최고상, 또 파바로티 국제 콩쿠르에서도 대상을 수상하면서 이후에 파바로티와 함께 공연까지 한 정말 대단한 성악가십니다. 안나님은 내 놀던 옛동산엔 아파트가 생기고, 이렇게 좀 씁쓸한 사연 남겨주셨네요.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클래시컬 브릿지 국제음악 페스티벌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오규스탕 듀메이, 첼리스트 에드가 모르, 피아니스트 클라라 민 등 여러 음악가들이 함께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 3번, 슈만의 피아노 오중주 등을 들려주죠. 6월 5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챔버홀입니다. 최영선 지휘의 밀레니엄 심포니 오케스트라 공연이 열립니다. 피아니스트 미로슬라브 쿨티셰프, 세르게이 타라소프의 협연으로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 3번 등을 연주하죠. 6월 9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입니다. 서광태 지휘의 칸티쿰 합창단 공연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현대 합창음악의 거장 존 러트의 글로리아, 존 레빗과 플랑의 작품을 노래합니다. 6월 9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영산아트홀입니다. 소프라노 최정원의 콘서트 가장 아름다운 노래가 열립니다. 피아니스트 문재원, 테너 림팍, 어린이 합창단 라임 트리프렌즈, 김광현 지휘의 프라임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와 함께 오페라 아리아, 마중, 첫사랑 등의 한국 가곡, 뮤지컬 주요 넘버를 부르죠. 6월 10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롯데 콘서트홀입니다. 156년 전통의 독일 명문 드레스덴 필하모닉 내한 공연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도널드 러니클스 경이 지휘하고요. 바이올리니스트 제임스 NS의 협연으로 브루크의 바이올린 협주곡 1번, 또 브람스의 교향곡 4번 등을 들려줍니다. 6월 16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부천 아트센터 콘서트홀입니다. 공연 선물 원하시는 분들은요, 공연 제목과 함께 반드시 본인 성함을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쇼팽의 에뛰드 작품 번호 10 가운데 3번 2장조 이별의 곡을 망고 아빠님이 제 연주로 신청을 해주셔서 들려드렸습니다. 어제 퀴즈에서 쇼팽이 숙명의 라이벌인 리스트에게 헌정한 12개의 에뛰드 작품 번호 10 이야기했었죠. 그 가운데 어제는 1번 들려드렸었는데 오늘 3번 이별의 곡을 신청해 주셔서 함께 들었습니다. 에뛰드 하면 원래 연습곡이라서 대부분은 기교적으로 빠른 템포의 어려운 곡들이 많은데 중간중간 조금 손도 좀 쉬어갈 겸 그렇지만 또 음악적으로는 굉장히 깊어서 연습할 것이 연주자에게는 굉장히 많은 그런 에뛰드를 한 두세 개 이렇게 배치해놨거든요. 이 곡은 1, 2번 아주 신나게 빨리 격정적으로 손가락 돌리고서 잠깐 쉬어가듯이 이렇게 느리게 나오는 이별의 곡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4, 5번은 엄청 빠른 속도로 돌아가죠. 6381번님 사연 주셨는데요. 정원형님, 둥이남매 도진이 채민이 아빠 이계성입니다. 오늘은 휴가 내고 하루 종일 집에서 아이들 돌보면서 아당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치고 힘겨운 일상에서 도피하고픈 순간도 지나가겠죠. 버틀랜드 러셀의 행복의 정복이라는 책에서 그러더라고요.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또 이룰 수 없는 것은 단념하는 것이 행복을 위해 필요하다는 말 가슴에 와닿았어요. 오늘도 이 점을 기억하면서 행복의 여정을 위해 우리 모두 함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시간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우리 쌍둥이 아버님 이계성님. 그래요. 그 말씀하신 러셀이 또 그냥 행복만 이야기한 철학자가 아니라 그 평화운동까지 한 노벨상 수상자잖아요. 그걸 떠올리면은 그 사람이 말한 이 원하는 것을 알고 단념할 건 단념하라는 그 지혜의 말이 더 깊게 다가옵니다. 아이들과 함께한 하루 힘겨우시더라도 또 결국 행복의 여정 속 한 걸음이 되어줄 거라 믿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라고요. 자, 이어지는 곡은 리베란테의 나라라는 곡 보내드릴게요. 이 곡은 자유롭게 날아오른 꿈과 희망을 노래했고요. 드라마 미생의 OST이기도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리베란테가 노래한 나라 참 좋네요. 박하사탕님이 신청해 주셔서 함께 들었고요. 아, 드라마 미생의 OST였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지훈 씨한테 카톡 한번 보내봐야겠어요. 아름다운 노래 잘 들었어요. 하고. 아까 전에 망고 아빠님이요. 제가 연주한 쇼팽에티드를 신청해 주면서 이 앨범 자켓이 좀 야한 건 비밀 하셨는데 어? 뭐지? 왜 야하다는 건지 다시 한번 봐야겠어요. 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냥 이렇게 뭐 제 얼굴이나 모습일 텐데 다시 한번 볼게요. 뭐가 야한지 나중에 알려주세요.

드럭님이 사연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아당님들. 저는 오늘 날씨와 어울리는 베토벤의 로망스를 신청합니다. 예전에 한번 신청했다가 패스했는데 오늘은 들려주실 거죠. 기대해봅니다. 아까 전에 정학화님도 청출하면서 궁금한 게 있는데 하루에 평균 청곡이 신청곡이 몇 곡 정도 들어오나요?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당신에게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인기 있는 방송인데요. 신청곡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다 읽지 못하고 이렇게 넘어갈 때도 많아요. 이렇게 생방송 하다 보면은 워낙에 또 여유 없게 막 정신없이 지나가니까. 그래서 신청곡 한두 번 또 안 못 들려드려도 좌절하지 마시고 삐지지 마시고 화내지 마시고 계속해서 이렇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드럭님이 신청해 주신 베토벤의 바이올린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로망스 2번 F장조 길샤메 바이올린 오르페스 챔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듣겠습니다.

베이토벤의 바이올린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로망스 2번 F장조 작품 번호 100 길시암의 바이올린과 올페스 챔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고요. 이건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어요. 숟가락 올리신 분들까지 너무나 많으십니다. 드렁님과 남영란님, 또 곰곰이님, 정학화님, 수이미님, 라시님까지 많은 분들이 듣고 싶어 하셨던 곡입니다. 뭐 너무 아름다운 곡이죠. 당당하게님이 내 신청곡이 선곡이 안 되어도 또 이렇게 모든 곡이 이렇게 좋으니 어떻게 삐질 수 있나요? 음악 들으면서 다 풀리는 걸요 하셨습니다. 아유, 감사드립니다. 이해를 해주셔서. 그래도 오늘 또 2부에 코너가 없는 수요일이어서 많은 분들의 신청곡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좋네요. 다음 곡도 신청곡으로 이어갈게요. 5909번님이 청해 주신 곡입니다. 토스티의 이상 이데알레라는 곡이고요. 테너 존노의 음성으로 함께 들어보시죠.

파울로 토스티의 이상 이데알레라는 곡이었고요. 테너 존 노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5909번님과 함께 들었습니다. 아, 존 노의 음성 참 미성이에요. 여러분들 말씀드렸지만 이야기할 때는 목소리가 걸쭉한데 노래할 때는 이렇게 청아한 목소리가 된답니다. 참 신기해요. 우리 존 노 씨도 안 본 지 오래됐는데 또 한번 연락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 강정호님의 신청곡입니다. 슈베르트의 연가곡집 슈반넨게장 백조의 노래 가운데 세레나데에 신청해 주셨어요. 오늘은 이 버전 한번 들어보세요. 미시아 마이스케 첼로 그리고 다리아 호보라가 피아노 연주 함께합니다.

슈베르트의 연가곡집 백조의 노래 슈바는게장 가운데 네 번째 곡 슈테첸 세레나데 보내드렸습니다. 미샤 마이스케 첼로와 다리아 호보라의 피아노 연주였고요. 강종호님과 함께 들었습니다. 그리고 박하사탕님이 아름다운 당신에게 신청곡하면 정호님이 다양한 버전으로 추천해 주시니 참 좋으네요 하셨습니다. 아유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양한 버전으로 들려드리고 싶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좀 유명한 곡 유명한 넘버로 신청해 주시면은 그것만큼은 아니지만 그만큼 좋은 좀 덜 알려진 곡도 또 이렇게 소개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많아요. 고영도님이 캬 선곡 편안하다의 반대말은 불편하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새롭다도 있습니다. 나를 들뜨게 할지도 또 나를 모르는 나를 발견하게 해줄지도 모를 가능성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기꺼이 편안함을 포기하고 대신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확률이 좀 더 높아졌습니다. 이야, 너무 멋진 말씀해 주셨어요. 신청국에 관한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주면 참 좋겠어요. 신청곡은 익숙한 곡과 신선한 곡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겠어요. 혹은 조금 더 알아가고 싶다. 다양하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곡은요. 별빛 지은님의 신청곡입니다. 프랭크 밀스가 연주한 시인과 나. 반가운 곡이죠. 함께 들으시죠.

별빛 지은님의 신청곡으로 함께했습니다. 시인과 나, 프랭크 밀스 연주였습니다. 5847번님이 알프스 초원위의 희망이 펼쳐지는 느낌이에요. 너무 좋아요 하셨습니다. 이 프랭크 밀스는 캐나다 출신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요. 사실 우리가 예전에 잘 알았던 그런 예전엔 경음악이라고 했었죠. 그런 인스트루멘탈 음악들을 많이 작곡한 작곡가인데 이 음악도 있어요. 그 뮤직박스 댄서라는 곡인데 일기예보 때 시그널로 나갔던 곡으로 잘 알려져 있죠. 기억나시죠? 이 음악도 같은 작곡가 프랭크 밀스의 음악입니다. 참 우리한테는 여러 추억을 가져다주는 그런 음악들이에요. CBS 음악 FM

0: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1: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소중한 순간을 함께하는 한스케이크에서 모바일 상품권,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헬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젤, 지니더 바틀에서 아쿠아 봉봉과 어린이 전문 스킨앤바디케어 아임나러 베이비 세트, 정식품에서 오리지널 두유 베지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신청곡으로 2부 가득 꾸며봤는데 좋으셨죠? 저도 참 좋았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으로도 유경주님의 신청곡 준비했습니다. 쾌속 신청곡입니다. 방금 전에 신청해 주셨는데요. 재즈 피아니스트 빌 에반스의 왈츠 폴 데뷔를 빌 에반스의 피아노와 토니 베넷의 보컬로 보내드립니다.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원이었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CBS FM은 아름다운 음악, 좋은 음악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께 사랑과 기쁨을 드리기 위해 방송 제작자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0: 입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아름다운 라디오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2: 장수하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 돌쇼파.
3: 별이 다섯 개.
1: 면역력에 좋은 장수 돌쇼파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안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깜깜한 먹구름처럼 우리 하늘 위를 무겁게 드리우고 있는 아픔과 두려움을 봅니다. 그 어둠을 거두기 위해 오늘도 최전선에서 일하고 있는 평범한 이들을 기억하여 주소서. 사람들의 무심함 속에 억울하게 희생되는 이들이 없도록 우리가 서로 보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할 첫 찬송 눈을 들어 산을 보니 황화자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내 평생에 가는 길 대학합창단의 찬양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디모데 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세상이 자랑하는 것들에 둘러싸여 혼란스러울 때 예수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분은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셨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서울 모태탑 창단의 찬양 함께합니다. 이어서 예수 앞에 나오면 유창원의 음성으로 전해드리고요.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신영옥의 찬양 이어서 보내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0: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곡입니다. 근데 교회관이 바로 이 곡을 또 부르고 오니 행복했습니다. 한곡 부탁해요. 김명희님께서 어저께나 오늘이나 이요한의 찬양으로 청해 주셔서 먼저 보내드렸습니다. 이어진 곡은 0380번께서 신청해 주셨어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황혜련의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보내주신 문자 소개합니다. 고샘맘님, 아멘. 성령의 옷자락을 붙잡는 이 시간 되게 하소서. 댓길님께서는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조영은님, 새벽 기도회를 향해 걸으면서 듣고 계시다고 보내주셨고요. 보라미님께서는 26일 교구 은퇴 재직분들 야유회 가셨는데 너무 덥지도 않고 비 예보가 있어서 걱정했는데 다녀오실 때까지 비가 오지 않아 정말 감사했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켜주실 주님을 믿고 살겠습니다. 잘 다녀오셨네요. 예. 그리고 카멜로우님께서도 샬롬하고 인사 건네주셨고요. 작은성님, 이 세상을 정의와 평화로 이끌어주시고 교회가 자유로이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하소서. 샬롬규님께서는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요즘 하는 일도 되는 일도 없고 물질이 부족해 사랑하는 이도 떠나보내야 하다 보니 또다시 불신이라는 게 생기네요. 고난

중에도 주만 믿고 의지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어떤 상황이신지는 모르지만 참 안타깝습니다. 마음이 아프네요. 샬롬 교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뉴클리언스의 그런 사랑 신청해 주신 곡 준비했고요. 그에 앞서서 산청바라기님께서 신청하신 곡 보내드릴게요. 사랑이야기의 주님의 숲.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2: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3: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4: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도토리님께서 교회 헌신예배 때 부르기로 한 곡이라고 꼭 들려주세요. 김포교통기사님들과 같이 듣고 싶어요 하셨네요. 신청하신 곡은 영어로 된 곡이어서요. 우리말로 된 찬양으로 보내드릴게요. 살아계신 주 명지 홀리 보이스의 찬양입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1부의 끝곡으로 함께합니다.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에 뵙죠.

0: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

0: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프.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1: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2부의 첫 곡으로 샤론의 꽃 예수, 구현무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예수는 나의 힘이요, 드보라 메이의 찬양입니다.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5월 28일 목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 말씀은 시편 8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 시편 8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오늘은 여호와 우리 주여라는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많은 사람이 사랑하는 시입니다. 자세히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위대한 창조의 역사를 이루신 창세기 1장에 대해 시편 8편으로 화답하는 듯이 느껴집니다. 다윗은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합니다. 시편 8편 1절의 찬송을 마지막 9절에도 동일하게 드림으로 시작부터 끝까지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전심의 찬송과 최선의 경배를 올립니다. 어린 목동으로 살던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후 사울의 원치 않는 시기와 질투 가운데 도망자로 살았지만 광야에서도 여전히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그리고 그 속에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에서 다윗의 고매한 믿음과 주를 향한 신실한 고백을 다시 보게 됩니다. 이러한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돌보고 계심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의 이름을 높이며 그 은혜와 인도하심에 먼저 찬송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잊지 마십시오. 지난 과거로부터 현재, 미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와 섭리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며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하며 의지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아멘.

0: 박정호의 찬양으로 여호와 우리 주여 들으셨고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먼저 보내드렸습니다. 지구촌교회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이었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0: 꽃마리님께서는 지금 큰 행사를 진행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각연합회 여전도 회장단 회의와 임원단 훈련이 여전도 회관에서 있습니다. 모든 예배와 일정에 주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김영근님께서는 이모티콘으로 인사 건네주셨어요. 반갑습니다. 온통장님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아가게 하소서 하셨고요. 제니천사님은 매일 새벽기도 다녀오시는 저희 어머니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그리고 안주하는 여행자님께서는 오늘이네요. 회사에서 장애인 청소 일자리 하시는 분들 모시고 하루지만 여행 갑니다. 아, 그런데 과장님과 주임님이 두 분이 답사며 음식이며 섬세하게 신경 쓰고 동행하셔서 봉사를 하고 계세요. 모쪼록 안전하게 힐링의 시간 되시기를 허락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수고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분들의 수고를 알아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낙천 김용수님 반갑습니다. 엄마 같은 저의 큰 누님 건강 보살펴 주소서 하셨고요. 신청곡 보내주신 분들 계시네요. 그레이스님 오랜만에 문자 드려요. 여러 곡을 적어주시면서 들려주시면 감사요. 새벽 찬양 찬송 참 좋은 거 아시죠?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신청하신 곡들 가운데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보내드릴게요. 오랜만에 듣는 찬양일 것 같은데요. 소리엘의 찬양으로 보내드리고요. 그에 앞서서 유리정은님께서 신청하신 김정선의 주는 나를 지키는 자 보내드릴게요.

나의 시는 발견이어야 한다. 늘 새로운 것을 찾아 떠나는 영혼의 여행일 수밖에 없다. 길에서 새로운 것을 만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일. 어쩌면 이것이 나의 시가 영원히 반복될 수밖에 없는 일인지도 모른다.

신경님의 사는 날더러 들꽃이 되라 하고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로 여행을 떠나고 있나요? 나그네 같은 우리 삶,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박인수의 찬양으로 함께 했습니다. 이번에 보내드릴 곡은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선명회 합창단이고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실로암 선교합창단의 곡으로 함께합니다.

0: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2: 경리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출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2: 신축도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경동하우징 42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5: 빌딩앤 리치.
4: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5: 빌딩앤 리치.
2: 신축도
6: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7: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관.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 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체. 호밍루체

0: 싱크볼 교체는
1: 아티잔.
0: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2: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3: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4: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5: 한국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 경제신문 주관.
0: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6: 조이포유 저녁제 방송으로 오신 커피맘님, 주님께서 우리의 죄악과 숨겨진 욕망과 은밀한 동기까지도 다 아시오니 죄의 본성대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도록 긍휼을 베푸사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소서 기도해 주시면서 신청곡으로 우린 주를 만나고 어노인팅의 찬양을 청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끝곡으로 보내드릴게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만나는 오늘이기를 바라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안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안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1: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2: 여름철 농촌의 논에서 흔히 들리는 소리, 끄르르륵 끄르르륵. 이 참개구리의 소리는 대부분 수컷이 암컷을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암컷도 소리를 낸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참개구리는 짧은 번식기에 많은 개체가 한꺼번에 모이기 때문에 수컷 간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이 과정에서 산란을 마친 암컷에게도 수컷이 계속 접근해 보접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암컷이 짧게 소리를 내면 나는 지금 번식할 수 없다는 신호가 되고 수컷은 더 이상 접근하지 않고 물러납니다. 수컷 참개구리의 소리는 사랑의 노래이지만 암컷의 소리는 거절의 신호입니다.
3: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4: 장수하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 돌침대
5: 별이 다섯 개.
3: 면역력에 좋은 장수 돌침대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집에서 나설 때 가방 안에 작은 우산 하나를 챙겨뒀습니다. 며칠째 오락가락하는 비라서 금세 그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 작은 우산 하나만 있으면 마음이 든든하네요. 언제 비가 내려도 걱정이 없습니다.

나를 지켜주는 무언가가 곁에 있다는 건 이렇게나 든든한 일이죠. 하루의 마음을 지켜줄 찬양을 차곡차곡 담아두는 이 시간도 그래서 마음이 평안하고 든든한가 봐요. 우산 하나를 비상용으로 챙겨들듯 찬송을 한 곡씩 귀와 마음에 담으면서 새아침을 엽니다.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0: 충실 사이버대에서
1: 수, 실, 역자
2: 나의 꿈을 수, 실력 발휘 쏴
1: 수, 실, 역자
2: 내 실력이 수, 실전으로 쏴
1: 쏴
2: 실전형 커리큘럼 숭실력자 숭쏴 여기는 숭실사이버대.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공
6: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중동 사태로 에너지 수급 우려가 커지는 지금, 에너지 절약은 선택이 아닌 필수. 에너지를 절약하는 슬기로운 국민 행동 함께 해볼까요?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 타기,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 이용하기, 전원 차단으로 불필요한 에너지 사용은 줄이고, 전기차, 휴대폰 등은 낮 시간에 충전하기. 우리의 작은 실천이 일상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에너지 위기 극복, 모두 함께해 주실 거죠? 이 캠페인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에너지 공공기관이 함께합니다.
8: 요리는 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9: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8: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9: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10: 경동 나비엔.
11: Good Music Station. CBS FM.

비가 그친 출근길, 거의 직장 도착 직전입니다. 많이 흐린 날이지만 방송 들으면서 오늘도 함께합니다. 김영호님,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신 주님께 영광 감사드리며 평안의 두 시간 방송 함께합니다. 데니보이님, 그레이스님, 다디단 참외 하나, 와 고소한 삶은 달걀 한 개, 맛있는 크로와상으로 아침상 푸짐하네요. 예, 맛있는 게 많은데요. 저도 생각나서 저의 개인적인 쓸데없는 이야기 잠깐 하자면, 이제 대부분의 아침 근무 동료들이 다 삶은 계란을 싸우거든요. 저도 그렇고, 계란을 매일 삶냐, 아니면 2, 3일 거를 한꺼번에 삶아서 냉장 보관하냐 이제 궁금해서 제가 물으니까, 아니 이럴 수가, 그러니까 저만 빼고, 그러니까 저만 냄비에 계란을 여태 삶고 있었고 다들 계란찜기를 이용하던데요. 그래서 저도 샀습니다. 산 지 일주일도 안 됐어요. 최근에야 이제 계란찜기에 입문한 늦깎이 계란찜기 입문자고, 항상 저는 느린 것 같아요. 에어프라이어도 남들보다 많이 늦게 사게 됐는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도 이제 삶은 계란 드신다고 게시판에 저한테 써주시는 분들 평소에 진짜 많으신데, 계란찜기를 다들 이용하고 계셨던 건지. 네, 이런 편리한 뭔가 문명의 이기를 저만 모르고 있었네요. 제가 또 모르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또 유로유로한 신박한 편리한 기기들 있으면 저 좀 알려주세요.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예, 사연과 신청곡 주세요. 어떤 이야기든 괜찮습니다. 인터넷 라디오 CBS 레인보우 앱을 스마트폰에 다운받고 게시판 들어와서 이야기 나눠주시고요. 문자 참여는 샵 939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예, 저같이 계란찜기 이야기도 하는데 여러분의 일상 이야기들 어떤 거든 좋습니다. Great is thy faithfulness, 오 신실하신 주.

결례에서 화랑대 출근하는 남양주 버스 82A번에 타고 계시네요. 전수진님. 유니스님, 샬롬, 맑고 투명한 여름빛 가득한 목요일 아침입니다. 뒷자리 1108 쓰시는 분은 성당 다니는 분이라고 하셨어요. 몇 해 전부터 이 방송을 애청하고 계신데요. 좋은 말씀 노트에 적고 찬송가도 들으니까 늘 아침이 행복하다는 사연 주셨습니다. Because he lives, 살아계신 주 in the garden,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신성한 우리 정민아의 Amazing Grace 시간에 저로 인하여 지금 청취자 게시판 예를 들어 글 10개가 들어왔다면 약 8.5개가 계란 이야기인데요. 아유, 제가 찜기 이야기를 했더니 근데 다양하시네요. 아직 이제 저만 이제 냄비에 계란을 삶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의외로 아직 냄비에 삶는 분이 아주 많으시고요. 또 그러니까 반반인 것 같아요. 냄비에 아직 삶는다. 또 계란찜기 이용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편해서 매일매일 쓴다는 분. 저만 아직 안 쓰고 있던 게 아니었구나 압니다. 호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묵상에 방해가 됐다면 죄송하고요. 5월 28일 목요일 CBS 라디오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마이클 W. 스미스

얼마 전 선교지로 떠나기 직전인 선교사 부부와 예배를 드렸는데 두 사람의 이야기가 오랫동안 마음에 남습니다. 남편 선교사가 어린 시절 아버지와 차를 타고 63빌딩 앞을 지날 때 아버지는 앞으로 63빌딩보다 더 큰 선교센터를 짓겠다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어린 아들에겐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렸죠. 세월이 흘러 선교사로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순간, 아버지가 꿈꾸었던 63빌딩보다 더 큰 선교센터가 바로 자신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내 선교사의 아버지는 중국에서 선교사로 헌신하다 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중국의 상황은 어떠냐고 물으셨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그 딸이 선교사가 되어 길을 떠납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며 난 내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있는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자녀에게 남기는 가장 큰 유산은 말이 아니라 삶입니다. 내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고 무엇을 위해서 시간을 쓰는지 자녀들은 말없이 보고 배우니까요. 매일의 작은 헌신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쌓여서 누군가의 길이 됩니다. 두 선교사의 앞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말리언 교회 조준철 목사님의 무엇을 남길 것인가.

God is good all the times. 좋으신 하나님. 뒷자리 4031 시험관 시술 2년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항상 병원 가면서 동행해주는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오늘은 배아 이식 7일차예요. 아침 5시 50분에 눈이 떠져서 라디오 켜고 이렇게 듣습니다. 1차 피검사가 다음 주 화요일이라서 정말 하루하루 너무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해 주세요. 그럼요. 응원하고 정말 좋은 소식을 간절히 고대하죠. 몸도 그리고 마음도 정신도 힘드실 텐데 아유 2년째 정말 좋은 소식이 얼른 날아들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협의님께서 Tell it to Jesus,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신청하셔서 잠시 후에 듣겠고요. 먼저 뮤직아줌마님, 오늘은 유세미티를 향합니다. 미서부 여행의 마지막 일정, 남편의 긴 운전에 힘을 줄 수 있는 죄짐 맡은 우리 구주를 신청해요. 넓은 들판을 미나님의 목소리와 함께함이 감사합니다. 예, What a friend. 죄짐 맡은 우리 구주.

0: 엘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아, 또 눌어붙었네.
3: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4: 잘 돌아갑니다.
5: 잘 돌아갑니다.
6: 잘 돌아갑니다.
7: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0: 영림원 ERP
1: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1: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를 찾는 회사 많아졌다.
3: 사회복지학과, AI 융합기술학과, 음악학과, 뷰티산업학과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을 지금 모집 중입니다.

0: 싫어.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0: 고려 용접봉 그린 KR3000.
1: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 용접봉 그린 KR3000. 그린.

대구에서 듣고 계시는 이준학님. 오늘은 석 달에 한 번 정기진료 받느라 대학병원 외래 가는 날입니다. 17살에 처음 아팠는데 이제 30년이 더 지났네요. 건강히 지내는 게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밝은 하루의 시작 어메이징 그레이스와 함께합니다. 주신 신청곡 When You Believe, 믿으면 이루어진다, 믿음은 기적으로 이어진다는 메시지가 들어있죠. 이준학님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면서 이곡 오늘 1부 끝곡으로 띄웁니다.

0: 비타민 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2: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5: 비대 살 땐

0: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1: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0: 노력 임팩트!
1: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감귤 새순. 숨어있는 진딧물? 깍지벌레. 누가 잡을 수 있을까요?
2: 정답은 엘레스탈. 깍지벌레 탈탈. 진딧물도 탈탈. 빠르고 오래가는 엘레스탈.
1: 봄순 나오면 탈탈 엘레스탈. 신젠타 코리아.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와 여는 아침 김용신입니다. 요즘 로봇이 점점 사람을 닮아가고 있죠. 걷고 뛰고 말을 하고 이제는 옷을 개고 명함을 짚고 와인잔을 닦는 섬세한 동작까지 따라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아직 인간을 따라잡지 못하는 게 있는데요. 바로 손끝 기술이라고 합니다. 맛있는 밥 한 끼를 차리는 손,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는 손, 힘들어하는 사람의 등을 토닥이는 손. 이런 행동에는 기술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온기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손은 단순히 움직이는 도구가 아니라 마음을 전하는 언어라고도 하죠. 로봇이 손재주는 배울 수 있어도 그 손길에 담긴 배려와 진심까지 배울 수 있을까요? 기술은 앞으로도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겠지만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더 빠른 손이 아니라 더 따뜻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0: 5664님께서 이런 사연을 주셨는데 다음 달 첫돌 맞이하는 손녀딸 모자를 뜨면서 마음이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찹니다. 예쁜 우리 애기 하윤이에게 어여 빨리 완성해서 씌워주고 싶어요. 이런 건 로봇이 못 따라하겠죠. 그죠? 'Build With Us' 'Lean On Me'로 시작했습니다. 5월 28일 목요일 아침 CBS 음악 FM이에요.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안녕하십니까.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응급 상황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짧은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우리들의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가득한 사회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5월 23일부터 5월 31일까지 우산시 고인돌공원에서 오해피 장밋빛 축제가 열립니다. 아름다운 조명으로 밤까지 빛나는 꽃내음 가득한 축제 속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특별한 추억을 남겨보세요.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0: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2: 카티프로 시

0: 가족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잘 돌아갑니다.
0: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3: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0: 현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2: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3: 한국소비자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소비자포럼 한국경제신문 주관
4: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5: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4: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5: 나를 찾 많아졌다.
6: 사회복지학과, AI 융합기술학과, 음악학과, 뷰티산업학과,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을 지금 모집 중입니다.

맨데모어 Stupid Cupid 2904님께서 듣고 싶어 하신 노래였고요. 앞서서 Foundations Build Me Up Buttercup 0299님께 전해드렸습니다. 햇살한줌님이 로봇이 요즘 축구도 배우고 있대요. 뭘 안 배우겠어요. 잘 배우는 아이들이잖아요.

트렌드 뭐 이런 게또 있긴 하더라고요, 운동에도. 그래서 약간 뭐 하는 사람이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하기는 하더라도 저는 그 축구를 하면서 내 가슴이 막 뛰고 내 땀이 막촥 흐르고 이러는 거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 모자 뜨기 이런 거, 뜨개질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모자가 없어요. 이미 기계들이 다 모자 만드는데, 그래도 내 손을 놀려서 그 시간을 즐기고, 느릿느릿하게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뭘 만드는 이 과정 자체를 즐기기 때문에 안 없어질 것 같아요, 저는. CBS 음악 FM,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 라디오도 그럴 것 같아요. 아니, 뭐, 그냥 쭉쭉 음악만 나오고 이런 거 되게 많지만, 그래도 내 마음을 전하고, 또 내가 듣고 싶은 노래를 기다리고, 그래서 또 듣고, 이런 거는 포기하기 쉽지 않습니다. 우물정 9390, 샵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드는 문자로 메인보우로 오세요. 오늘 북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구름이 다시 유입되면서 오늘 낮까지 중부와 호남을 중심으로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후에 비구름은 동쪽으로 이동해서 영남 지역에 한때 비가 내리겠는데요. 기압골의 강도가 강하지 않아서 소강 상태 보이는 곳 많겠고요. 강수량도 5mm 안팎으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비가 내리는 동안 도로가 미끄럽고 가시거리가 짧아질 수 있어서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후부터는 기압골이 물러가고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국 하늘이 점차 맑아지겠고 해안가와 제주를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한낮 기온 서울 27도, 광주 25도, 대구 28도 등 영남 지역은 30도 가까이 오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맑은 날씨 속에 기온이 더 오르겠고요. 주말에는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다시 여름더위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서울은 지금 19도고요. 광주가 20.4도, 대구가 19.7도, 부산이 19.8도네요. 그대 아침 날씨 정보였습니다.

요즘에 주식 부자 친구로 인해서 침체되어 있는 제 일상을 오늘부터 극복하고자 합니다. 내 안에 이렇게 심술 많은 감정들이 있는지 몰랐어요. 균형 있는 삶을 살았다고 자부했는데 이게 다 포장된 삶이었어요. 친구가 부자 됐다고 이렇게 좌절할 줄 몰랐다고요. 그래도 서서히 평안한 나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지만요.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네요. 7522님이신데. 이 마음이 뭔지 아시죠? 뭐 알 것도 같고.

이글스의 Take It Easy였습니다. 9630님 청해 주신 노래 리오 세이어의 More Than I Can Say 5395님과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은 무작정 신나볼 생각입니다. 물론 일하러 가지만 이 기분, 이 느낌은 저만 아는 거잖아요. 1894님 그죠. 이 기분이 사실 하루의 나를 좀 부여잡고 가기도 하죠. 그러니까 얘가 나를 지배하기 전에 내가 내 마음, 내 기분을 좀 만들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7시 27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CBS 음악 FM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 5802님과 함께 보손의 One in a Million 듣겠습니다.

What can I do? The Coles의 노래는 0332님께서 신청하셨고요. Backstreet Boys의 Larger Than Life 들으셨죠. 3014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CBS 음악 FM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

내가 살아보니까 사람들은 남의 삶에 그다지 관심이 많지 않다. 그래서 남을 쳐다볼 때는 부러워서든 불쌍해서든 그저 호기심이나 구경 차원을 넘지 않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정말이지 명품 핸드백을 들고 다니든 비닐봉지를 들고 다니든 중요한 것은 그 내용물이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남들의 가치 기준에 따라 내 목표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나를 남과 비교하는 것이 얼마나 시간 낭비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 가치를 깎아내리는 바보 같은 짓인 줄 알겠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 껍데기가 아니고 알맹이더라.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이더라. 예쁘고 잘생긴 사람은 TV에서 보거나 거리에서 구경하면 되고 내 실속 차리는 것이 더 중요하더라. 재미있게 공부해서 실력 쌓고 진지하게 놀아서 경험 쌓고 진정으로 남에 대해 덕을 쌓는 것이 결국 내 실속이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주는 친절과 사랑은 믿지는 적이 없더라. 소중한 사람을 만나는 것은 한 시간이 걸리고 그를 사랑하게 되는 것은 하루가 걸리지만 그를 잊어버리는 것은 일생이 걸린다는 말이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남의 마음속에 좋은 추억으로 남는 것만큼 보장된 투자는 없더라.

월간 좋은 생각과 함께하는 아침 공감, 오늘은 장영희의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와, 많이들 공감하시네요. 아니, 그래도요, 명품 가방 속에 귀중한 것들이 들어있을 수 있고 비닐봉다리에 맥주만 담겨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태차님, 아,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대들이 살아보니까 어떠신가요? 제가 글쓰기 선생님이라면 내가 살아보면서 깨달은 것, 이런 제목으로 글쓰기 한번 쫙 해서 우리 자기 거 한번 낭독해보자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재미있는 수업이 될 것 같아요. 내가 살아보면서 깨달은 거 아주 이렇게 소소하게 쭉 목록을 나열해보면 뭐 다를 수도 있어요. 꼭 나는 남들이 할 때 따라해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더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건 우리가 모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배운 거니까 다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바브라 스트라젠.

0702님 신청하신 노래 들었습니다. 7시 46분이고요. 5113님의 신청곡 The Platters, Smoke Gets in Your Eyes 들을까요?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신축도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경동하우징 42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6: 빌딩앤리치.
5: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6: 빌딩앤리치.
3: 신축도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7: 도심지공사 전문 비싸단 컨설.
8: 도심지공사 알아서 척척 잘하는 곳 어디 없나?
9: 도심지공사는 달라야 하니까 빌사남 건설에 맡기세요. 빌딩, 신축, 리모델링까지 복잡한 도심지공사는
7: 도심지공사 전문 빌사남 건설.
10: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11: 요리는 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4: 경동 나비엔.
13: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0: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1: 좋다 너무 좋다 참 좋은 여행 경험한 분들의 한결같은 추천 전 세계 7천여 개의 여행 상품 중에서 당신도 골라보세요. 이제 여행 갈 때마다
2: 찾을래요 참 좋은 여행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3: 참매실 새벽반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4: 새벽밤 김치
3: 새벽밤 제조 새벽 판매
5: 하이 하이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 하이 하이퍼스 진짜 가구 하이퍼스
6: 사무용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5: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7: 멀죠 많은 사람들의 진짜 가구 하이퍼스
8: 여기가 뉴욕입니까?
9: 이곳이 파리입니까?
8: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9: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10: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11: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 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0: 1등을 책임지는 1등
12: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13: 알자로 모닝 5626님께서 신청하신 노래 들으면서 2부로 갈 건데요. 2부에는 목요일엔 선택하라 선택 목요일이 있습니다. 오세요.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경복대학교
1: 비대 살 땐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애플.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2: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3: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4: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5: 뉴바옴
4: 운동할 때도
5: 뉴바옴
4: 장 건강에도
5: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4: 뉴바옴
6: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7: 구스팔로셀러스
6: 주문이 늘어 관리가 어렵나요? 그럼 당연히
7: 구스팔로셀러스
6: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7: 구스팔로셀러스
8: 안녕하세요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심기남입니다 매년 6월 첫째 주 수요일은 위건강의 날입니다 정확한 위 건강 정보를 확인하시고 건강한 삶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의 위 건강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9: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집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딱히 갈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은 더 심해졌죠 그때 서울 마음 편의점에 방문해 편하게 라면을 먹으면서 저의 힘든 마음을 위로받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공허했던 제 마음의 허기까지 채울 수 있었답니다. 외로울 땐 찾아주세요. 서울 마음 편의점. 관련 문의는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0: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늘을 보며 외쳐봅시다. 오케이, 다 괜찮아질 거야. 음악과 함께하는 그대, 오늘 하루도 오케이. 매일 아침 7시, 그대와 여는 아침. 오케이, 렛츠고.

8시 그래 아침 뉴스 콕.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에 대해 경찰과 검찰이 전담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사고로 운행이 중단된 열차들은 이르면 30일 토요일 첫 차부터 다시 정상적으로 운행될 예정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선박 남우호를 공격한 비행체가 이란에서 개발한 대함 미사일의 가능성이 높다고 정부가 밝혔습니다. 정부는 주한

이란 대사를 불러 항의했지만 이란 측은 관련성을 부인했습니다. 이란 전쟁 종전 협상 타결이 임박하고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열릴 것이라는 기대감에 오늘 새벽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고 국제유가는 5% 넘게 급락했습니다. 어제 코스피는 8228.7에 장을 마감했고 SK하이닉스 시가총액은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서울 강서구 마곡의 LG전자 사업장에서 협력업체 직원이 흉기를 휘둘러 LG전자 직원 2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피의자는 2년간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1분기 출생아 수가 7년 만에 가장 많은 7만 5천 명으로 뛰면서 올해 연간 합계 출산율은 0.9명대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중부지방과 호남, 경상도 내륙과 제주에 비가 조금 내리고 오후 들어서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29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0: 주말권인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시면서 김경숙님이 수도에코의 펑키타운 8178님 청해주신 노래로 신나게 함께 들었는데 그쵸? 뭐 주말권이죠. 목요일쯤이면. 보통 예전엔 주말하면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는 뭐 금요일도 주말이다. 주말 시작이니까. 그러니까 금요일을 하루 앞둔 오늘도 뭐 거의 주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가벼워지죠? 좋은 것은 좀 당겨 써도 괜찮은 거죠, 뭐. 이제 곧 수요일까지 주말권으로 될 것 같아요. CBS 음악 FM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 2부에 오셨습니다. 자, 목요일엔 선택하셔야죠. 선택 목요일. 요즘 우리나라도 지역에 따라 비와 더위가 번갈아 나타나면서 예년과는 또 다르게 변덕스러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이상기온 현상이 잦아지면서 세계 곳곳에서 아주 극단적인 날씨가 나타나고 있답니다. 최근에 유럽 전역이 이례적인 5월 폭염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는데 프랑스, 영국, 스페인에서 관측 이래 최고 수준의 기온이 기록됐습니다. 5월 기록으로는 열사병 같은 인명피해도 발생했는데 전문가들은 북아프리카의 뜨거운 공기가 갇히는 열돔 현상과 함께 태평양 적도 부근의 해수면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이 현상이 폭염과 폭우, 가뭄 위험을 더욱 키우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자, 선택 목요일 여기에서 선택 문제를 드립니다. 태평양 적도 부근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아져서 전 세계 기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 현상은 무엇일까요? 1번 엘니뇨, 2번 오로라, 3번 카오스, 4번 블랙홀. 문제 다시 드릴게요. 전 세계 기후에 영향을 주어서 폭염, 폭우, 가뭄 등의 이상기후를 일으키는 기후현상. 태평양 적도 부근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아져서 세계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이 현상을 뭐라고 할까요? 1번 엘니뇨, 2번 오로라, 3번 카오스, 4번 블랙홀. 정답 보내주시죠. 우물정 9390, 짧은 건 50원이고요. 긴 건 100원입니다. 레인보우 게시판이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오늘도 20분께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광고 후에 노래 세 곡 들을 텐데 잘 들어보세요. 여기에 또 힌트가 숨어 있습니다.
1: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2: 숭실사이버대에서 숭실력자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0: 여기는 숭실 사이버대.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0: 만원에 드립니다. 가입비 부가세 별도.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착.
3: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4: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5: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6: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5: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6: 왕타 칫솔!
5: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7: 시원해,

0: 국가자격증부터 민간자격증, 수료증까지 한 번에 세종에 응원합니다.
1: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2: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노래 세 곡이 나갔는데 와 이제는 뭐 선택 목요일에 정답을 맞추는 것보다 힌트곡이 뭐가 나올지를 맞추는 게 지금 더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어요. 일단 굼베이 댄스 밴드 엘도라도 나갔을 때는 내가 생각했던 히트곡이랑 딱 맞았다고 좋아하신 분 계셨고 어떤 분은 엘콘도르 바사를 생각했는데 아, 이게 안 나와가지고 너무 아쉽다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엘도라도 엘이었고요. 아바의 니나 프리디 발레리아 발레리나를 들으셨는데 여기 니나 프리디 발레리나 해서 니가 들어가요. 요거까지 맞추신 분 계신가요? 그러면서 어떤 분은 아, 뉴 안 될 텐데 뉴 어떻게 할까 굉장히 궁금해하셨는데 이렇게 했어요. 니오거든요. 니오의 So Sick 들으셨는데 니오를 빨리 발음하면 뉴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고난도네요. 세 번째 노래 크. 손명현 PD가 진짜 고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죠? 아니 늘 유치하다고 청취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을까 늘 걱정하면서 선곡한다 그러는데 웬걸요 이제 힌트곡 반응이 좋아가지고 이제 매번 아, 뭐가 나올까 어떤 노래 나올까 기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의 정답은 어렵지 않게 1번 엘니뇨 잘 맞춰주셨고요. 요즘에 유럽에 5월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의 이례적인 폭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5월 기온이 관측 이래 최고 수준이라고 하는데 런던이 뭐 34.8도, 스페인의 일부 지역은 38도 안팎까지 기온이 치솟았다고 하고 어제 보니까 막 프랑스에서는 그 강변에 뭐 강물에 뛰어들어서 수영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고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탈리아는 한낮에 야외 노동을 제한하는 조치까지 시행했다고 하는데 폭염의 주요 원인이 열돔 현상이라고 해요. 아프리카, 북아프리카의 뜨거운 공기가 갇혀서 빠져나가지 못하는 현상이 서유럽 전역의 기온을 끌어올린 거라고 합니다. 여기에 엘니뇨 현상까지 겹치면서 여러 가지 그 기상이후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아, 오늘 30년 전에 과학시험에 나온 문제예요. 로즈마리님이 당진 시청의 환경수업 강사예요 하신 9095님께서도 더 열심히 환경수업 해야겠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고 옛날에 학창시절에 공부하면서 엄청 외우고 동그라미 쳤던 기억이 나는데 그 현상이 현실이 됐다니까 이거 진짜 큰일 났습니다. 1676님도 잘 맞춰주셨습니다. 20분 뽑아서

갱년기라는 터널을 기운차게 지나고 있는 50대입니다. 아직은 견딜만 합니다. 그런데 포넘블런스의 왓츠업을 듣는데 왜 울컥하는지. 저 지금 괜찮거든요. 네, 노래가 좋아서 그런 거예요. 상큼님께서. 그럼요. 노래가 좋아서 그런 거예요. 포넘블런스의 왓츠업 함께 들었습니다. 제육복근님께서 신청하신 노래였고요. 그리고 해리 스타일스의 As It Was, 오도 이촌님께서 신청해 주신 노래인데 부산 부곡동 윤산 등산 중입니다. 이 곡 들으면 힘내고 싶어요 라고 하셨어요. 저는 부산 부곡동에 사는 윤산인데요. 등산 중이에요 이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윤산이 산 이름이더라고요. 되게 예쁘죠. 윤산. 다프트 펑크 피처링 퍼렐 윌리엄스 겟 럭키도 전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 얼마 전에 큰사위가 어머니 파김치 언제 담그세요? 그래서 당장 쪽파랑 무사서 파김치를 담갔어요. 아이들이 엄마 반찬 먹고 싶다면 마음이 짠해져서 저 큰딸 작은딸 집에 배달 좀 다녀오겠습니다. 3707님께서 남겨주셨거든요. 예전에 막 이렇게 요구하면 엄마가 귀찮아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가끔 얘기하면 엄마는 희한하게 힘이 솟지 않나요? 아, 내 반찬이 필요하구나 이러면 약간 희한한 힘이 솟으시는 것 같아요. 남편 회사 근처에 수제화 골목이 있어요. 어제 갑자기 여름 스니커즈를 사다 줬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갖고 오라고 하면 밤에는 안 사올까봐 그냥 신어야겠죠. 밤에 산책할 때만 꺼내 신어야겠어요. 라고 5610님 잘하셨어요. 선물을 고맙게 받는 사람에게 사실 또 선물하고 싶은 거니까. 이번에는 예 이래도 나중에 계속 사오다 보면 정말 아내의 취향을 좀 맞춰서 잘 사올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발 사이즈를 알고 딱 맞는다니까. 그 뭐 이제 뭐 치수가 안 맞아가지고 그런 건 아닌 거니까 그것만 해도 저는 너무 고마운 일인 것 같아요. 루 크리스티 Beyond the Blue Horizon 2414님과 함께 듣겠습니다.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3: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2: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3: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4: 경동 나비엔.
5: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6: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7: 맵슐랭은 한 입만 먹어보면 알 수 있죠. 온몸이 짜릿하게 반응한다는 걸. 알싸한 청양고추와 부드러운 마요소스가 선사하는 관능적 미식경험. 아시죠? 맵슐랭은 온몸으로 먹어야 한다. 차담 맵슐랭 치킨.

0: 싫어.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2: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3: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4: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5: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4: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6: 올바른 품질하면
7: 올품,
6: 올품하면
7: 올바른 품질.
6: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7: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6: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7: 올바른 품질 올품.
8: 당신은 클래식과 만날 운명입니다. 9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기다릴게요.
9: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밝고 따뜻한 이야기, 좋은 생각에서 정기구독권. 아름다운 비주얼을 만드는 아비주에서 네일아트 상품권.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 꽃수와 아로마 오일로 피부에 수분 팡팡, 닥터하스킨 아토 하이드로 크림. 바다위 테마파크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립니다.
10: 사라 브라이트만 스카보러 페어. 7260님의 신청곡 오늘 끝곡입니다. 손명의 PD, 박현주 작가, 전 아나운서 김용신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당신 거예요.

0: 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정

0: 다양한 부채 역시
1: 성원의 늪이야.
2: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2: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3: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4: 비대 살 땐 당당.

0: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1: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3: 판촉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4: 판촉물
3: 고려기프트
4: 답례품
3: 고려기프트
4: 기념품
3: 판촉물을 고려하라
2: 굿즈도 역시 고려기프트

0: 세제 나방엔 인시피오. 아주 그냥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 코리아.
1: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렉

0: 이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연두빛이던 나무들이 어느새 짙은 초록으로 자라 있습니다. 햇빛과 비를 오래 머금은 잎들은 더 또렷해지고 그 사이를 지나면 초여름 냄새가 나는 듯하죠. 초록은 그저 색일 뿐인데 마음까지 맑아지는 기분이 들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기억은 흐려지지만 또 어떤 장면은 계절을 만나면 다시 또렷해집니다. 또 삶의 소중한 순간들도 늘 선명했던 것 같아요.

초록이 짙어지는 이맘때면 세상이 더 깨끗해 보이죠? 또 뭐가 선명해질까요? 뿌연 안개가 걷히듯 내 마음도, 거울 속 표정도, 앞으로 다가올 날들도 초록처럼 한껏 선명해지기를 바랍니다. 나만의 빛깔로 아름답게 빛나기를.